저 화면을 보더니 아빠 근데 왜 자꾸 얼룩말로 사람을 만들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벚꽃 아래 화사한 아빠 얼룩말 아들 얼룩말 두 마리가 웃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 이 애니메이션 풍으로 바꿔줘라고 하는 입력어 지브리로 바꿔줘라고 해야 할걸 이 한 끗 차이로 얼룩말이라고 하는 뜻인

0: 차임을 보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도 점 하나로 남이 되고 님이 된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impossible도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사실 살자를 뒤집으면 참 부정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 글자 하나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의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고 우리가 말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참으로 쉽고도 확실한 구원의 비법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쉽고 짧은 한마디를 내 가족이나 이웃들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건 사실은 핍박도 견뎌야 하고 참 길고 험난한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0: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주님은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듣고 믿고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쉼 없이 다니는 우리의 부지런한 발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1: 아, 남을 님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부르게 하는 그 시간이 비록 평생 걸릴지라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1: 아멘. 사하라 사막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지브리처럼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룩없는 생명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0: 송경민과 아이빅 밴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점 하나 차이로 그리고 이 쉼표 한 칸 차이로 뜻이 여러 가지로 바뀐다는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오해 없이 깨끗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를 각자의 삶에서 잘 해내고 또 이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잘 챙겨서 주변을 돌아보는 정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도 될 수 있고 냄새나는 삶도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대하듯 아름다운 말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또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참 좋은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팔송정교회 손현우 목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매일 한 권씩 아침마다 성경을 개관합니다. 매일 순서대로 성경을 봐가고 있고요. 창세기부터 출발한 여정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어요.
1: 그렇죠.
0: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말라기까지 딱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또 한번 딱 본 겁니다.
1: 그리고 또 신약으로 가나요?
0: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마태복음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매일 한 권씩 아주 속도감 있게 성경을 개관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공부하는 이 특별히 소선지서 12권은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께서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께 주일 낮예배 설교 주제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성경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본문 선택을 안 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뭐 유명한 본문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새벽 예배나
0: 맞습니다.
1: 뭐 강의 설교 때 설교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네요.
0: 맞습니다. 새벽 설교나 아마 금요 철야 정도 가야 이 강의 설교 때 나올 만한 이 소선지서 12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만 알고 있다가 우리가 매일 한 권씩 소선지서를 개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참 기대되고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은 어떤 책 함께 공부하게 될는지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이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 1장 1절에 정확하게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전 520년경에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현재에서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풍성하게 장식되지는 못할지라도 하지만 낙담하지 말라고도 외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정한 모든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넌센스 퀴즈로 이 성경을 다룬다면 두 가지 동물이 있는 성경인데요. 대부분 소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역시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마칩니다. 마지막 구절인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지칭하여 분명한 메시아 신분인 나의 종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0: 와, 이렇게 해서 이 소선지서 이 책에서도 메시아 예언이 정확하게 기대를 했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12소선지서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 책.

0: 책입니다. 이제 말라기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아까 넌센스로 동물 두 마리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기 주시지 마시죠, 목사님.
1: 보기 주지 말까요?
0: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관 여러분. 여러분 주관식으로 한번 해보죠.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소선지서는 동물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저희가 지금 이 성경 다섯 번째 보기 때문에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선지서 동물 두 마리가 있는 넌센스 퀴즈. 자, 이 책 스룹바벨을 지칭해서 메시아 신분인 나의 종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소선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리 힌트 하나 드릴까요?
1: 뭐죠?
0: 동물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정확한 소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1: 그리고 뭐 어떻게 한번 내봐요, 한번?
0: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공부할 책 이름 보내주세요. 예쁜 카페 이용권 드립니다.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문자는 유료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메시지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왼쪽 상단에 13개 지사 중에서 부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전 9시 부산 극동방송의 오늘도 샬롬을 선택하시면요. 매일 오전 9시에 성경을 순서대로 개관해가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70년 역사에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컨텐츠고요. 전국 13개사 동시 지금 아마 스캔을 해보셔도 저희 컨텐츠 같은 방송은 전국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하고 여러분의 안방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저희가 달리는 복음버스 제가 직접 타고 갔다 왔잖아요.
1: 갔다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0: 대구 저희가 영남권 전도대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버스를 타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샬롬 애청자분들이 많이 타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남자분께서

0: 개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 등록을 안 하신 상태였어요. 카톨릭을 믿으시다가 이제 개신교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방송을 저희 방송을 1년째 듣고 계셨어요.
1: 1년째요?
0: 그러니까 오늘도 샬롬을 1년쯤 들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한 대략 4번 정도 보셨다고. 그러니까요. 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제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보람 있으십니까?
1: 감개무량했겠는데 되게 본인이 또 함께 또 진행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 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초신자분들, 아직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한 권씩 순서대로 개관해 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확 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10분인가의 목사님들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번 생방송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부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차유미 PD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성경을 풀이하니까 모든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10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시고 각 교단마다 정말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진짜 최고의 목사님들만 모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저 빼고
0: 우리 소년의 목사님 포함 우리 목사님 합동교단에서 아주 아주 인정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각 교단에 정말 특별한 우리 목사님들만 제가 모셨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오시면 늘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모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1: 어떻게 모셨어요?
0: 그 교단에 그 목사님을 도대체 이 방송에 어떻게 초대한 거예요? 이 질문 진짜 제가 많이 받아요. 그만큼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시는데 진짜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단도 정말 다양한 교단을 안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번에 순복음 교단에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 합류를 하시잖아요.
1: 알고 있죠. 네.
0: 맞습니다. 침례교단 어제는 침례교단 목사님 오늘은 합동교단 목사님 내일은 뭐 순복음 교단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단별 안배를 하고 각 교단별 가장 목회 잘하고 또 성경 연구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만 모셔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소년우 목사님 감사해요.
1: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우리 0754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은혜로운 프로그램 유익한 방송입니다.
0: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또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1: 매일 잘 듣고 있어요.
0: 네, 오늘 퀴즈 나갔잖아요. 퀴즈의 정답은요?
1: 학과 개가 있는 학계 성경입니다. 참 네. 위트 있는 퀴즈입니다.
0: 그래요, 9908님입니다.
1: 학계입니다.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네요.
0: 네, 딩동님 출석하셨고요. 클라라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1419님입니다.
1: 동물 두 마리 학과 개 학계입니다.
0: 3282님
1: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큰 울림을 안고 오후에 학생들 전도했습니다. 학계입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오늘은 학계서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딱 듣는 순간 학계, 아 정말 머릿속에 빈칸이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학계는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또 재미있게 즐겁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59님입니다.
1: 저희 교회 세 가족분이 분주한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아이를 웃으며 등교시켜주고 있다고 자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0: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많이 많이 또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420님 오셨어요.
2: 샬롬 피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목사님 어제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연골이 90%가 없으시고 10%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 90%를 채우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정은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 가정이 되었답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삼각형이요.
0: 와.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의 소원을 가지고 또 가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4420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모두 또 1분 축복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로 4420님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 가족이 동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자, 오늘 카페 이용권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분주히 열심히 문자 메시지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요즘 햇살 좋으니까요.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로 여러분 모실게요. 뒷번호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 뒷번호 0753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듣고 와서 학계는 어떤 책인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학계입니다. 학계는 짧습니다. 단 두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학계의 저자는 선지자 학계입니다. 학계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훼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큰 포부를 품고 성전 재건에 한마음으로 착수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민족과 같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그렇게 하다가 성전 재건은 단기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체념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을 재건할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체념을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현실을 걱정하며 성전 재건이라는 본분은 잊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거지요. 바로 그때 귀한 백성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학계입니다. 학계는 이 귀한 백성들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서 일해야 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학계에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학계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단 두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하지만 군더더기가 없이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장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학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귀한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토록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 집은 잘 지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언젠가부터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학계 선지자의 분명한 선포로 인하여 귀한 백성들은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고 16년이나 지났지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계 2장은 성전 재건 이후에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였던 노인들은 재건되어지고 있는 새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보였겠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데, 그 담긴 내용이 담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학개서 말씀입니다.

0: 와, 분량이 2장에 해당하는 짧은 성경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담은 의미는 대단하네요.
1: 그렇죠. 두 장밖에 안 됐는데 액기스만 짜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라고 제2성전의 재건 이후에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는 학계 오늘 두 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1: 오늘은 학계 1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길 원하고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구약 성경 중에 오바랴 다음으로 짧은 성경인 이 학계. 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강하고 거리낌 없이 이어지는 이 네 편의 짤막한 설교로 이루어진 오늘 학계, 그 중에서도 1장 1절로 11절을 함께 읽고 같이 큐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있으신 분들 잠시 후에 펼쳐두시고 학계 소리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소리내서 계신 곳에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읽기 어렵다 하시는 분 라디오 소리를 조금 볼륨 높이셔서 마음으로 잘 새겨가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0: 오늘은 학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학계,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또 어떤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는지요? 팔송정 교회 손현우 목사님의 큐티 가이드입니다.
1: 학계 말씀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훼파된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모두가 큰 포부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귀한 백성들이 이전처럼 다시 이곳에 세워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아주 감개무량했겠지요.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뛰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전의 성전과 그 영광스럽던 성전이 훼파되던 그날이 생각이 나서 감정이 올라와 통곡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상징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 사역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방 성전 재건을 향한 뜨겁던 열망감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방해가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성전 재건을 그만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그렇다면 다시 재개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이 지나면 곧 재개될 것 같아 보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그때 멈춘 이후에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전 재건 공사만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중단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백성들의 마음도 중단되고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명도 성전 재건 중단과 함께 멈춰 서버린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후 그들은 성전 재건을 향하였던 열정을 자기 삶으로 옮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전 재건이 멈춘 16년, 그 16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안타깝지만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실합니다. 황폐한 성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첫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고 그저 자기 집, 자기의 생계 안위를 쫓게 되는 일에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현실 문제에 매여 살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은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전에 훼파된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그 애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학계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 삶의 방향이 맞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 것은 잃어버린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요. 회복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 첫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열정은 고개를 점점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식어져가는 첫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계 말씀에 나오는 첫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우리와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첫 마음이 식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항상 처음 시작은 좋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지, 말씀을 매일 성실하게 읽어야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지, 올 한 해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변질됩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실이 힘들어지면 첫 마음도 식어버려 어느새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처음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세상의 일에 치여서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보다 어느새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더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믿음을 재건할 마음조차 용기조차 잃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다시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있는 멈추어버린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첫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 먼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다시 일어나야지 생각만 하다가 그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지나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멈추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에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성전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재건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큰 영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소프라노 손예주의 세상을 사는 지 노래 듣고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처럼 이 살다 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영점이 흐트러졌나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참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우둔하여서 남들은 보면서도 나 자신은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사실 라이브 설교고 저도 라이브 성경 낭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때 목사님 기침 좀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기침이 낫질 않으세요. 생방송으로 설교가 나갔습니다. 근데

0: 약계가 이 애틋하게 외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호소하는 그 음성이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죠. 다시 참 제일 어려운 게 다시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필 수 있는 것,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나는 괜찮아. 남들은 보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목사인 저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조명해 달라고,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아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학계에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네, 저는 팔송종교 손은호 목사였습니다.
0: 최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 유선윤 자매고요. 아트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미국 진학을 돕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미술 심리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0: 도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도 말씀을 잘해 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뵈서 뵐 때도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유선윤 집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0: 미국 유학으로 가는 영미권 아이들 유학을 돕고 있는 이제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미술로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업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우울도 있고 불안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미술 심리 쪽으로도 저희가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돕고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참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1: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께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0: 저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믿고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워낙에 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좀 이렇게 잘 화평하게 살아온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어느 날이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또 재판까지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힘든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랑 이제 차 안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1: 고난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매를 만나셨을까요?
0: 동생이랑 차 안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켰어요. 근데 그때 그 통방송국이라는 거는 몰랐고 그때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줄기 빛처럼 저희한테 그게 생명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게 했고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국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생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방송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0: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거는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저희가 그때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서 말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찬양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1: 내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극동방송이기에 이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주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북방 선교, 탈북민 선교에 대한 아침 일찍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 선교를 하는 게 북한에까지, 지하교회까지 다 가는구나. 그들에게 이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정말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우리도 너무 좋고 너무 뿌듯하고 또 우리처럼 힘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뿌듯하게 열심히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동생 승윤아, 쌍둥이여서 맨날 우리는 하나같이 느껴지고 맨날 같이 느끼지만 또 언니를 위해서는 참아주고 동생이라서 맨날 봐주는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너무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이 널 항상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너 재능 마음껏 펼치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 너무 사랑해.
1: 죽음의 언덕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언니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예,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금동방송국 위해서도 너무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방송이 정말 끝까지 끝까지 늘 방송이 잘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피디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장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한테 비전이 있는데 고아들을 돕는 특히 탈북민 고아들이라든지 또 이게 난민들이라든지 돕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정말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선윤 집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0: 전염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에프에이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과 전문의 김경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다 보면 검은 점이 시야에 나타나거나 어른거리는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불현듯 나타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시거나 혹은 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전부터 이와 유사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며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바로 비문증입니다. 오늘은 이 비문증 증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비문증이란 정확히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문증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먼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날, 비, 모기 문자를 써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듯한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즉, 시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 뭔가 시야에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비문증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호소하거나 표현하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려 예를 들어보자면 뭔가 검은 점이 떠다닌다, 뭔가 휙휙 지나간다,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은하수처럼 밤하늘에 수많은 별 같은 것이 보인다, 먼지가 보인다 등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눈속 공간은 투명한 젤리 같은 형태의 유리체라는 조직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러한 유리체는 안구 형태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젤 형태의 유리체가 의학용어로 액화된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처럼 변하고 수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눈속을 통과하다가 이러한 혼탁을 지나면 망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시야에 날파리, 검은 점, 먼지, 아지랑이 등이 보이는 비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청취자분들께서는 비문증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비문증은 시야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시선을 옮길 때마다 불편을 호소하기 쉽지만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생리적 노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이유라든지 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 비문증을 야기하는 눈 속의 유리체를 완전히 제거하여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침습적인 수술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특별한 치료가 없다는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문증으로는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 속에 치명적인 질환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5월 가정의 달 참 분주하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시죠. 가족 행사도 많으시고 또 기념일도 많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마음들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대요. 뿌리 없이 어떻게? 그리고 있다 손 친다 해도 그 나무가 아무리 높이 아름답게 뻗어 있다 해도 뿌리가 약하면은 한순간에 바람이 불 때 넘어지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큰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는 어느 날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돌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초를 든든히 해서 가정이 잘 되도록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경험을 해봐서도 알지만은 가정이 좋아야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그 집안에 가장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그 집안에 가장이 직장을 가면은 직장의 일도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나가서도 고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정이 튼튼한 가정 가정이 좋은 가정 그런 가정이 모여서 그게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덮어주고

가운데 주님께 갈 때까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너 하나 내가 살리겠다고, 너 하나를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생명값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값하고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울하게 인상 찌푸리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힘겹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차피 어렵고 힘들다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잘 이기면서 잘 살아가라고,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에 살다가 가장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다르게 살아야지요. 진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훌쩍 떠나 하나님 나라로 곧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알뜰살뜰히 보살펴 주시는데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유언이라고 붙여놨다가 너무 이게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돼가지고 부탁이라는 말로 조금 바꿨는데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식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는 대충 들이더라고요. 다 그거는 듣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키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부탁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바람을 부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 다음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너무 넘쳐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게 너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어긴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약속한 거는 주님이 다 지키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으니 언제 오실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거의 대부분 지키잖아요.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거의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은 신뢰가 다 깨져 버리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이렇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 왕의 왕이시고 만 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은 100%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하고 맺은 이 약속은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맺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면 되고 그분들은 준비해서 오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맺은 약속은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간다는 정확한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오는 도둑은 어느 때 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사니까 준비하지 않고 막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 저주받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면서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교회 다녀야 돼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기도도 꾸준하게 하고 믿음 생활도 꾸준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눈 뜰 날이 올 것이고, 또 그때까지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우리 모두도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500여 명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목매어서 자결한 이후 비어진 그 제자의 공석된 그 자리,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모든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충원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놓고 아직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요 머물러 있는 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눈가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로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을 상종하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 심장 폐부까지 다 들었다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주인은 거의 몇 퍼센트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70%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노예로서 직장인으로서 상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가. 그 첫 번째가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회사에 가서 사장 눈치 안 봐요. 왜? 하나님을 눈치 보기 때문에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성실하게 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안 피웁니다. 사람 눈치 보고 보면은 하는 척하고 안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식의 삶은 이런 식의 직장 생활은 이런 식의 생활 태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실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딱 좋은데 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회사 가가지고는 불성실하게 사장 눈치나 보고 업무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은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뭐냐? 마음을 다 해서 주님께 하듯이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은요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은요 고임을 받게 돼 있어요. 가정주부는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따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쓴 시냐? 다윗이 쓴 시예요. 언제 쓴 시냐?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 다니면서 이굴저굴 이산저산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여, 저 사울 왕의 직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저 사울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무서운 기도지요.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다윗에게 뺏길까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 불행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진 인생 삽니다. 왜 사람하고 경쟁합니까? 왜 그를 당신의 경쟁의 타켓으로 삼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 경쟁 대상을 사위인 다윗에게다가 뒀다 이 말.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이 왕자리를 탐내는 다윗,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발표고 자는데. 밤낮 그러니 허송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 국력을 다 소비해버리고, 여러분 외교를 하는데,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블레셋을 쳐부수고 애굽을 쳐부수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데다가 국방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모든 국력을 소진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부로 사표 내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오늘부로 이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가슴 떨리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존귀 영광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석삼자, 내천자 그리게 만들면 안 돼요. 가리주다는 누굽니까? 가리주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숨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 팔아라, 선생 팔아라, 돈 줄게, 돈 줄게.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던 가리주다가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은 30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져놓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를 못해 산 위로 올라가 줄 달고 목매어서 자기를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리얼한 얘기를 써놓잖아요. 그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가리주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그래서 대야에다가 손을 넣을 때도 지금 나랑 같이 대야에 손 넣는 자가 날 팔 것이다. 그럼 가리주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유다야, 회개해라. 너 지금 마음에 유혹받는 거, 시험 든 거, 사탄이 너를 공격하는 거 이겨내라. 빨리 거기서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오잖아. 기차를 잘못 탔으면 중간에 가다가 정거장에서 내려서 바로 가는 기차를 타야죠. 한번 탔으니 그냥 기왕에 탄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꼭 지옥의 그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리주다에게 예수님이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똑같잖아요. 사울왕이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봅니다. 너 김경련,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나을 뻔했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오금이 저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에 후회가 없도록 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르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놓으셨는데,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크든 적든 중요하든 않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왜 땅

0: 땅에다가 묻어두고 게으르게 악하게 안일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줄 알아요? 막 대단히 자격이 돼가지고 훌륭해가지고 집안이 좋아서 배운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먼저 믿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이 십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 공경의 십계명 시작. 많은 대화를 나누라, 일감을 드려라, 취미생활을 도와드리라,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외출할 때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라,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라, 병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가장 효 중에 위대한 효도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는 10년 만에 기도해서 교회 나왔고요. 우리 아버지는 15년 만에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을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하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손 붙들림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소중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가득 생겨나시도록 오늘도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참 위로가 되어지고 또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보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가페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하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도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합니다.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결과가 이어지고 또 하나

0: 그 모든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도회가 주님 앞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앞에서 응답의 기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날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응답의 시간 받아 우리의 삶의 참 기쁨과 지혜의 풍성함이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 기도에 더욱더 주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203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아이가 영국 유학 중인데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시험날입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구의공사님.
2: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어도 나라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지는데 영국 유학 중에 대학 4학년에 올라가는 시험날이기에 많이 불안해하는 이 딸이 이제 포기하고 싶어하는 말까지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부모로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 이 불안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오늘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것을 이들의 용기예오니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9215님 회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에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 올해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 9215님 회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힘든 여정이기에 또 안전이 많은 염려가 되어집니다. 올해 정직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느님 아버지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6월에 자격증 시험을 하오 채우니 하느님 아버지 잘 치르고 좋은 결과로 정직원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 주신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돼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게 하옵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끝까지 꼭 붙잡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선물 주신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늘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거짓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끝까지 붙들고 가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님 붙들고 하늘 원하시는 가장 편안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영광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5338님 지금까지 70세가 지나면서 건강하게 살아온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깨와 팔, 무릎이 아픕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예, 5338님 하느님 아버지 70세가 지나면서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절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니 요즘은 어깨와 발무릎이 아픕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의 안수를 기다립니다. 성인께서 오시

0: 주여서 말씀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안수해 주셔서 남은 여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들고 자신의 건강 아들을 자랄 수 있는 지혜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9700님, 제가 토요일부터 학원에 첫 출근을 하는데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끼치며 맡기신 아이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주님의 영향력만 주고 또 매일 최고의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즐겁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9700님. 오늘 토요일부터 학원에 첫 출근하게 됩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9700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끼치는 방법을 주의 말씀에서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맡기신 아이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일 최고의 수업을 통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여서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7999님, 교회의 원로 권사님이 노후에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잘되어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망의 기도로 잠시 나왔다가 또 다시 입원과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재활치료가 잘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7999님,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 뇌출혈로 인해 입원을 하셨다가 잘 되어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잠시 나왔다가 이제는 다시 입원과 퇴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 찾아오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있지만 재활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6006님, 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돼 밥 잘 먹고 잘 걷게 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남이 적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는데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고생하고 있는 이 600님,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면역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밥맛을 알게 하시고 밥 잘 먹게 하시고 또한 걸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600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0689님, 빗물에 넘어져 연골 수술한 엄마를 알뜰히 살피며 간병하는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 기침이 아주 심합니다. 엄마 위에 기도하며 효도하는 딸, 기침 빨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0: 0689님,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골 수술한 엄마를 알뜰히 보살핀 또 간병하는 딸이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효도하는 딸, 주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기침을 빨리 낫게 하시고 그 기침이

0: 딸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연고술한 어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3924님, 저는 일주일에 4-5번 노방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전국의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오후에 예배 마치고 성도가 다 함께 노방전도를 나간다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3923님. 교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길에 나가면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네.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교회의 전도를 받기는 한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노방에서 전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걸 믿고 전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상구이삼님, 일주일에 4-5번 노방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힘든 여정입니다. 수십번 거절을 당하고 어찌 보면 또 신체적인 화를 입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입을 마치고 성도가 다 함께 노방전도를 나간다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망하며 노방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7087님, 제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7087님, 우리 권사님은 사모님 힘들게 하지 않으시죠?
1: 네. 사모님들이 겪으시는 고초 같아요. 그죠?
0: 그래요. 예. 사모님들이 그 힘든 사원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의 말에 의해서 신경 쓴 나머지 그것이 또 심적 고통으로 나타나고 또는 육신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7087님 이 사랑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사모님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이 사모님, 다음 달에 저희 교회가 몽골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몽골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선교 단원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오이 사모님, 이제 몽골은 이미 선교를 떠나서 많은 열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네. 이현애라는 탁구 선수가 있는데 몽골 출신입니다. 국가대표입니다.
1: 네. 네.
0: 전에 우리나라 그 올림픽 국가대표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1: 네.
0: 다음 달에 저희 교회가 몽골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미 선교지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역에 하늘에 동행하여 주셔서 몽골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거두는 주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함께하는 선교단들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남편의 망상 증세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말입니다.
1: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의 망상 증세가 그 예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그 증세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영육간의 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마음 모아 부르짖게 하소서. 평화적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늘의 아버지,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하늘의 아버지가 잊고 있진 않았는지, 이들의 영육간을 구원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전세계교회가 마음 모아 부르짖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 남북분단의 나라입니다. 평화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9215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정신질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소명을 이루며 정말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이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깨는 모든 정신질환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극동방송 지사장님이와 사명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지사장님이와 사명자들이 영육간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역을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버이주일날 설교를 매년마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버이날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왜 집사님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셨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 한켠에 이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은 너무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아직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보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효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의 규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 공경보다 앞서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난 생애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나와요. 이삭이 한 해에 기근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두 배의 축복도 어렵습니다. 100배의 완전수를 뜻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의 모든 삶 가운데 부모 공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나이가 20세 전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중간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르신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삭이 충분히 그것을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그것을 공경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겠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순종의 모습이 많아요.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아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물론 결혼을 선택하는데 무조건 부모의 뜻에 다 따라야 된다. 부모의 때로는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족장으로서 여러분 이 가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가 완벽할 때 순종하라. 내 부모가 똑똑할 때 순종하라. 내 부모가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조건을 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조건 하나만 주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신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했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글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적어왔는데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얼마나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정말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 딸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죠. 대학은 어쨌든 다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구랑 데이트하는지, 연애하는지, 결혼을 하는지, 직장 가는지, 애는 낳는지, 산다, 못 산다, 막 싸우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자녀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고 돈잘 버는 아이는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버는 공무원은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공부 못하고 돈못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남 잘나게 하노. 그러면서 효도받기는 글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와 상관없이, 물론 잘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때로는 연약한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한다, 옳으니라,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 오시네,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싹이 5월이 되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돌파래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

0: 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나머지 말씀에는 약속이 없어요. 징벌만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벌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돌판의 첫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됐다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0: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아버지는 좀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앙케이트 조사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영국에서 했는지 호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Mother, 엄마입니다. 2위가 열정, 패션입니다. 3위가 사랑인가 그렇습니다. 열정, 사랑, 뭐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위가 바로 호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캥거루가 나왔어요. 그리고 70위가 호박입니다, 호박. 근데 호박, 그 다음에 아버지란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호박보다 못한 존재가 아버지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머니의 모성애의 사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은 자식들이 좀 일찍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나이가 들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시는 아들들이 많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짠한 분들도 많이 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 안에 부성애와 모성애의 그 특징들이 있지만은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대리자의 역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거룩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보면 본능이 어미가 새끼를 아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능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타조는요,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안 주었습니다. 욥기 말씀 보세요. 타조는 자신이 낳은 알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리자로서, 그림자로서 자녀를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높다, 바다보다 더 넓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되는 일에,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무언가 좋은 시험이 합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시샘하고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축하해주는 척 해도 뒤에서는 배 아파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걸더 좋아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비교를 할때 남자들은 비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옆집 남자하고 우리하고 막 월급 비교하고 인물 비교하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기분 나쁘지 않는 게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과 나를 비교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더 인물이 좋고 더 성격이 좋고 더 잘났다 이야기하면요, 그거 듣고 기분 나쁜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자녀들이 받는 사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들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괴테의 말 가운데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에게 물려가야 하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사입니다.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강가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5살짜리 아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악어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악력이 사람의 힘을 수십 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물려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사랑은 괴력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순간적인 힘이 나타나가지고 악어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벌려서 아이를

빼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실제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3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소원이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은 부르고 불러도 자꾸 눈물이 나요. 저도 일부 예배드리면서 눈물 참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매년 수십 번씩 불러도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봐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봉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룻을 다윗의 이러한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뜬금없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뭐 영어 독해를 해와라 그런 숙제가 아니라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을 외치고 오라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으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많으시지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표현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좀 근엄한 아버지 앞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가가지고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쳤어요. 아버지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은 부모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낼름 도망갑니다.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뉘우쳐 일하러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쳐서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비유로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농사일도 하고 아버지 잘 도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동생 찾으러 데려오는 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와 같이 잃어버린 태신자들, 부신자들, 집 나간 동생들을 찾아가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방황하고 방탕한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집에 머물러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귀한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첫째든 둘째든 간에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준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쁜 장소에 가는 것,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죄가 아닌 이상 부모의 뜻을 헤아려 준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출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신앙 안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성장해서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수종들은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초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독문에도 읽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어미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도를 가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자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시에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오버를 지나고 나서 매주 새 가족들이 10명씩 20명씩 계속해서 밀려들어오고 있었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잘 뵙지는 못했어요. 20살 이후에 떨어지는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이니까 목양을 열심히 하고 추석과 설날에도 많이 바쁘고 교인들의 장례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오지 마라. 너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시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달인 목회 9년 차인데 9년 동안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가 수술을 하고 유일하게 위임식 때만 잠깐 오셨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고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제 욕하지 마시고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처럼 귀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저는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들아 여러 근사님 비서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참으로 기분이 좋더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아들 목사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저를 다 도와하겠습니까? 없어요. 100% 좋아하는 데는 공상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거나 다른 자식들을 볼 때 이런 귀한 아들,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그곳이 행복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귀한 아들,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교회에 가면 5월 4일이 모니카의 날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철학에 심취하고 온갖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10대 때의 사생아 아들을 낳을 정도로 곁길로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요 도덕가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글들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책들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니카의 날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방탕의 길로 갔다면 모니카의 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게 되면 거기에 공산군의 영통에 속하는 곳에 소련의 옛 소련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련 군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동묘지의 입구에 조각상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석상의 제목이 우는 어머니인데

0: 소련의 젊은 아들들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교훈이 뭡니까? 전쟁하게 되면 어머니가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죽어야만 어머니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면 어머니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어머니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될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의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부모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실무를 도맡는 4050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2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세대를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 영화교회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집사들로 구성된 사역팀에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 이들의 전문성을 교회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열쇠는 결국 거버넌스의 유연화와 영적인 돌봄에 있습니다. 4050 세대가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4개 교회가 연합해 아프리카 나미비아 소수부족을 위한 모국어 성경기증에 나서 교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문 성문교회와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그리고 와 우리교회는 어제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기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 성경기증의 뜻을 모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근영 목사는 말씀의 달콤함을 아프리카 땅과 나누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0: 80%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역자의 63%가 남성 교역자와의 존중 격차나 사례비 차별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부서의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역자의 사역은 71%가 교회 학교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목사 중 여성 비중은 14%지만 담임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는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진행 중인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최근 탈북민 이영은 씨와 함께 전복요리 전문점인 남북식당을 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전남 강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던 이 씨는 매주 6시간을 운전해 부천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신앙을 지켜왔으며 교회는 이러한 이 씨의 사명에 공감해 식당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남북식당은 수익금의 10%를 북한 선교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는 등 철저한 신앙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개업 4개월 만에 11조를 들일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며 탈북민 자립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재상 목사는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달 파주에 탈북민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개관해 통일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한 47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가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내 7천억 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한 학자 총재 관련 정교 유착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법인 해산 절차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 패소가 겹치면서 통일교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조직 활동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부 세력 재편과 후계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0: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이 신학 성경 공부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여 명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남들은 다 잘 해내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흔들리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약점투성이라 괜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사람은 다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빈손일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고 내 부족함은 하나님이

태우실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내 안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된다면 그 약점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참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우리는 약한 게 있으면 좀 숨기잖아요. 실수한 거 숨기고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 부족한 걸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게 당연합니다. 아, 요즘 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한마디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붙들 일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지금 빈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약함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래,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약한 자를 붙들어주시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 어린이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같이 했고요. 예수 행진 찬양 메들리였습니다. 아이누스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자꾸 실수가 반복돼서 위축됐어요. 2134번님. 완벽해야 사랑받는 줄 알고 나 스스로도 나를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 참 위로가 됩니다 라고 힘내세요.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될 때도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될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 힘찬 라디오 찬양들은 왜 이렇게 다 좋은 거예요? 7720번님. 감사합니다. 네, 찬양 따라 부르시면서 또 더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1058번님. 아, 사실 저는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내려고 아득바득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강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네요 라고. 맞아요. 네, 우리 뭐 세상에서는 그쵸,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막 강하게 무장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셔야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7243번님은요, 힘찬 라디오 출석 주시면서 가족들과 제주 여행하고 있대요. 여행하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신청해 주셨어요. 부럽습니다.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아, 6753번님, 저도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2101번님, 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날들 속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의 문자. 네, 화이팅입니다. 바빠도 주님을 생각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며 나의 이 바쁜 일상 속에 그래도 그 틈틈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좋은 말씀과 찬양 고맙다고 9001번님 감사합니다. 13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있대요. 6078번님 메마른 우리 가정에 주님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멘 아멘. 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오늘도 감사하다면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9148번님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니까요. 우리 주님 붙들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약함은 숨겨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는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또 붙들어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주세요. 주님,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으로 세워가시는 나라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쭐 때 세워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백기가 도래했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과거 다윗이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 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

0: 실의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고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国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각 가정에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고
1: 네.
0: 각 구성원들이 뭐 여러 대 소유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이 돈주나 또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0: 네.
1: 이런 문제는 또 북한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도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건 대중에게 해당되진 않는 점이죠.
0: 그렇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북한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뿌리에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우상화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민에게서 없애려고 갖지 못하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중에 필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0: 아멘.
1: 그리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 통일을 향한 귀한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오늘도 OFP데이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FP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의 한 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저희 오해피데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0084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한 줄로 찾아와 주셨고요.
0: 예, 그리고 우리 극동 아카데미 수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1: 네.
0: 우리 진리지윤 저 지금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서도 기도에 응원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날씨가 여름이에요. 딸이랑 교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0: 있어요. 네. 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름이 벌써 온 것처럼 많이 덥네요. 4224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울산에서 허뿅임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만 해도 벌써 27, 8도 내일은 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여름이 네. 성큼 다가왔어요.
1: 와, 그러니까요.
0: 북녘 땅은 조금 선선하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광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북한의 변화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 인사로 한 통 한 통 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 그리고 대전에서도 화창한 날씨라고 복음 통일을 기도한다고 9959님도 남겨주셨고 1440님은요. 지난 주일 오후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복음 통일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 김국기, 네. 최춘길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0: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체크 샵 1069번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한뼘 좁혀보는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 네.
1: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올 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출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전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면서 OEP데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도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도 OEP데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북한 사람들은 이런 북한 사투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그렇구나.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알면 좋겠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으로.
1: 뭐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제도 할 거고요.
0: 그럼요.
1: 뭐 우리 성도님, 세신자, 권사님, 장로님으로도 마주할 그날을 그리면서

0: 네. 오늘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여러분 꽁트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저희가 계속 등장질을 할 거예요.
0: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네. 그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외면치 마세요 하셨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0: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4: 여보 나왔어. 자, 오다 주웠다.
5: 어머,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등장질이라도 한 거예요?
4: 등장질? 무슨 장비 같은 건가? 아니 그냥 자기 주고 싶어서 오다가 샀지.
5: 에휴, 우리 이래서 언제 돈 모을 거예요? 아무리나 주고 싶어도 참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등장질 든다고 마구 사면 우리 언제 집 사고 차 사요?
4: 그러면 이거 뭐 도로 물릴까? 응, 다시 환불해?
5: 아, 아니요. 이미 주고 싶어서 등장질 때문에 산 거 뭐라고 또 수고해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등장질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알겠죠?
4: 아이 그럼. 아 근데 자기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매번 못 참지.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유, 삐즈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오늘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이게 등장질 들긴 했지만.
0: 자, 맞아요.
1: 아내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면 예쁜 걸 보고서 이제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0: 네.
1: 이런 등장질에 남편이 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0: 도둑질.
1: 도둑질이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2번
0: 충동질.
1: 사주고 싶은 충동질. 충동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1번은 도둑질이고요.
0: 2번은
1: 충동입니다.
0: 충동.
1: 자, 등장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0: 자꾸 이 등장질 때문에 오늘도 휴대폰에 손이 가요. 3072님.
1: 네.
0: 아, 이런 등장질은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하고요.
1: 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섬길 곳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등장질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0: 그리고 네. 이 등장질이 들면은 딱 그때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그때 해야 돼.
0: 그 등장질에 저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선교적인 마음과 감동에는 바로바로 이런 등장질에는 바로바로 뭔가 행동이 옮겼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전파송기사 모집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동역의 기회를 또 알려드리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할 때
0: 네.
1: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그런 등장질이 들 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 0216님은
1: 네.
0: 이번 주 내내 보내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저 서울 전파 선교사예요 하시면서
1: 네.
0: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도 봤어요.
1: 네.
0: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아질까요? 응답해주세요. 요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선교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등장지를 들 때
1: 네.
0: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0: 네.
1: 1번이
0: 도둑질.
1: 도둑질입니다. 2번이
0: 충동질.
1: 아니 여러분 오늘 꽁트가 조금 헷갈리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내가.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뭐 핀이나 리본이나 꽃 같은 걸 봤어.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도둑질 하실 거예요? 사주고 싶은 충동질이 들까요? 네? 그런 마음.
0: 그렇죠.
1: 저거를 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
0: 아이 근데
1: 네.
0: 요거 반대로 한 분은 저희 남편이 쇼팅

0: 쇼핑에 유독 등장질이 심해서 택배가 계속 와가지고 요 등장질이 좀 줄어들기를 네.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1: 등장질 아니고 든장. 든든하다 할 때 든이에요. 든.
0: 뭔가 예. 그런 마음이 든.
1: 그렇죠.
0: 마음의 든.
1: 자, 1번은 도둑질, 2번이 충동입니다. 정답 어디로 해요?
0: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1: 자, 오늘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셨던 우리 타이북 미민 성도님들의 간증,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새로운 분 만나보겠습니다.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0: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네.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네,
1: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골골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네.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0: 아.
1: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예,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0: 러시아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사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 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 나와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대체 좀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위부 이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득 들은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을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0: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 번 그런데 이제 정규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거나 그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바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낮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흑동방에서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극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극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써있고 25년 전에 듣던 극동방송 총사가 하버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0: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
0: 등장질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충동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충동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충동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0: 네.
1: 더 많이 그쵸. 먹을까?
0: 더 잘까?
1: 근데 왜 나한테 좋은 거는 충동이 많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좀 더 할까? 라든지 뭐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는 좀 귀찮아서 우리가 네.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답 참여할 충동 등장질이 아마 분명히 드셨을 텐데 꽤 생각보다 많이 안 참여하셨어요?
0: 그러게요. 네. 오늘 되게 저조한 편인 만큼 선물을 받으시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1: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4687님 가끔씩 들어도 들어오기를 망설였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자꾸 등장질을 하셔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답 충동질 남겨주셨어요.
0: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등장질로 두 건이나 뭔가를 사셨대요.
1: 오.
0: 저도 집사람에게 멋있는 선물 사주고 싶어요. 2139님 사시면 되죠.
1: 네.
0: 이 멋있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출근 중인데 지금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이 벌써 무서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자고요.
0: 네.
1: 아셨죠? 자.
0: 이 가운데도 저희 선물 당첨자도 몇 분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충동질. 우리 PD님 때문에 등장질이 들어서 아이고. 제주 전파 선교사 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008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0: 강릉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 듣는 시간이 3개월 남았네요. 곧 방학이시거나 아마 졸업을 하시는 2711님이신데 네. 선물 드리고요.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말을 많이 알고 싶어요. 8710님
1: 아멘.
0: 그 마음 쭉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0: 어떤 분이죠?
1: 8443 성도님이십니다.
0: 네.
1: 처음 문자 보냅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등장질이 마구듭니다. 할렐루야. 사실
0: 네.
1: 충동질을 안 맞으셔서 선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마음이 너무
0: 네.
1: 예쁘셔서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8443님까지 드리고
1: 네.
0: 오늘 기도회 갔어야 됐는데 등장질 때문에 안 가고 TV 보셨다고. 이번에는 참 회개합니다.
1: 네.
0: 아, 저 이거 반대로 읽었거든요.
1: 네.
0: 이 등장질에 속지 않았다고 읽었는데 아 다음에는 이 등장질에게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4537님 보내드리고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에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가 문자를 읽었다고 해서 당첨자는
1: 아니고
0: 아니에요.
1: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첨 축하합니다 하는 답장 문자를 드려요.
0: 네.
1: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입력 안 하시고 선물 안 왔다고
0: 그런 경우가
1: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주기적으로 있어요
1: 다시 보자 문자통 문자함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항상 복음통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255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분 두 분 다섯 분 열 분 늘어나기를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우리 사이이사 성도님은요. 타지 러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건 성령님 인도하신 듯해요. 극동방송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혼 살렸을 겁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덕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2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대를 잇는 세 가지 보물 삼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를 잇는 세 가지 보물 삼감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보물을 같이 해볼까요? 감사. 감사라는 건 무엇인가?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 신앙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좀 와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릇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시인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어린이가 정말 멋진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훼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돼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 번째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풍 갈 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소풍 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애가 멍엉엉 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농부한테는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 자기는 소풍을 못 가도 농부는 농사 지을 때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감사하면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0명이 우리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나병이에요.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중병, 아니 불치병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 7, 8명은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10%예요.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 와서 여차저차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는요, 병 고치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와서, 주께 와서 감사했을 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병 고침 체험하십시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중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푸시는 것이요, 내가 그 궁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문, 축복의 문, 신앙의 문을 열어젖기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계단.

올라갔다면 두 번째는 감당입니다. 감당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 시작,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헬스클럽 가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PT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설명인즉 근력운동을 하면 사실 근육이 찢어지는 거랍니다. 찢어지면서 살이 붙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통 근육이 나오는 것이죠.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호주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기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약에 일을 맡았을 때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맡기는 일은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해봤더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따라볼까요? 믿고 버티기 시작!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감당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내 능력 바뀝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차피 주님이 행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쁜 것이고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케 하십니다. 이를 감당하다 보면 체력이 지칩니다. 그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를 감당하다 보면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판복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듯이 저 여러분들도 감당하면 하늘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시작!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흥은 감동을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감사가 쌓이고 감당하는 능력이 쌓이면 우리에게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 민감할 수 있도록 민감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도우라 하면 친구를 돕는 거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때로는 미룹니다. 반응하는 것은 때로는 망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14절 그의 행동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껌껌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요. 위험한 곳을 안 가게 하는 것이고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시작하여 감당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감흥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의 복으로 인쳐 주십니다.

0: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여 선한 영향력 끼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 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일까? 인생이 복되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가정이 화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몸이 건강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 그리고 무탈하게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지켜지는 삶을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면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런 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그 조건들, 꿈을 이루고 부여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정말 애쓰고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빼앗고 지켜야만 하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근대사의 큰 순환들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아오셨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 젊은 세대도 정말 눈물겹게 살아갑니다.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고 결혼은 그림의 떡이고 평생 일하고 돈을 모아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바라며 복권을 사고 또 주식과 코인에 그렇게 몰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령 그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정작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영화배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한때 헐리우드 영화계의 그 수입의 절반을 그녀가 다 가져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에 초청받아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어도 미련이 없다고 조크를 할 만큼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사랑이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대열의 맨 앞에 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어쩌라는 겁니까? 마치 그 아프리카에 스프링버그라는 사냥이 있는데 이 스프링버그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데 습성이 한 마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떼가 같이 그 방향으로 무조건 달린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전부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떨어지는 스프링벅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여기는 낭떠러지다 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못 듣고 그저 그 길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복이 무엇인지 잘못 알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외부의 조건들을 그렇게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행복, 복된 인생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은 아주 짧은 시이지만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조건, 복의 기준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 또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악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체를 악하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 나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과 악한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시편 1편은 그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지혜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쌓일 때에 우리에게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모여서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들이 이어져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혜를 따라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복된 인생과 악한 인생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시편은 먼저 악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한 지혜는 세 단계로 고착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지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이 악한 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죠. 그런 처세술의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쫓아 살 때 처음에는 좀 꺼림직하기도 해요. 그러나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꾀를 버리지 못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아주 그 길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낌도 없고 자기 삶의 길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 정체성이 되고 자기 성공의 방정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악한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생각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서 고민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것이 복된 인생의 지혜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인생의 길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인생과 악한 인생이 서로 다른 삶의 존재 방식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두 인생의 차이는 결국 그 삶의 존재 방식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생명과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가지와 잎사귀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가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모진 시련들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내면의 깊은 뿌리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양분을 늘 공급받으며 늘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무성함과 크기와 높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몇 달 있을 때 시애틀에 올림픽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한 50m 넘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공원 안에 그렇게 높은 나무들이 자빠져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나무들이 많냐라고 물었더니 이 나무들이 워낙 환경이 좋아서 빠르게 자랐는데 미처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집안이 약하거나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하면 그 50m 넘는 나무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그 내면의 뿌리로 인해서 늘 공급을 받고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고자 어떤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형통은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to do가 아니라 to be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고 열매인 것이죠.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돈과 지위와 성공을 얻으려고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고 쥐어짜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너무나 참담한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면에 뿌리가 없이 세상의 것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고자 시류를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는 삶,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은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스스로를 지탱할 질량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영원한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인생의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된 인생과 악한 인생은 그 결말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두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징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징계로 인해서 자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징계는 오히려 축복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고집한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의인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었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인생은 결국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그 최종적이고 영원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운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시골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모님인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시집 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분이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했는데 모든 고객이 이 어린 여학생에게 다 모일 만큼 하는 일마다 잘 됐고 헬스 트레이너로 크게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는 바디 프로필 사업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대박이 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꼬박꼬박 다녔대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 성공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래서 신앙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결혼하기 전이었죠, 20대 후반의 이 자매에게 신앙의 큰 질문을 던지셨고 그래서 큰 고민 끝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말로는 자기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했는데 그 문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니 백발이 된 할머니가 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죽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라고 하는데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5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이분은

이 장면 장면이 그냥 해석이 되더랍니다. 아, 내 인생이 흘러서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죽는 날이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오겠구나. 그때가 28살이었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정말 세월아 네월아 하고 오래오래 걸렸습니까?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분은 눈 깜빡하니까 93살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렇게 빨리 올 죽음 앞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며 모았던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을 때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고, 이렇게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아도 죽을 때 손잡고 가는 거 아니구나. 명예와 인기, 내가 이룬 업적이 내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죽음 이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거라는 이것이 진짜 결론이고 나의 최종 목적지이구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결론이구나.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내 딸아, 아들아, 잘했다, 잘 살았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거라.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인생에 진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그녀는 그 짧은 기도 환상을 통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인생이라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복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 믿음의 길을 같이 따라가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도록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세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의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1: 아 찢어졌어
0: 찢어졌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예.
0: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2: 아우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0: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3: 네
0: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3: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0: 아 너무 재밌다.
3: 너무 재밌다. 너무 아, 잘 들었다.
0: 예. 네.
3: 그래서 다행이다.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1: 아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0: 예.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아, 여러분 참. 귀엽게 귀엽게
1: 네,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0: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1: 예.
0: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하고
1: 아, 제가 조금 띄었어요. 이렇게 예. 좀 띄었어요.
0: 아, 목사님 저희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1: 아, 예. 조심 띄었어요.
0: 조심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0: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1: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

공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꽁트를 듣고 연극 같은 그런 꽁트를 듣고 정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 본인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0: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고현 집사님 네. 아주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2: 네 깜짝깜짝. 네. 네. 와 목사님 완전 제 스타일.
1: 제가 좀 잘생기지네요.
0: 아 예예. 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꽁트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 터뜨려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1: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3: 돈 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찍어.
1: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3: 예.
0: 그렇게 큰소리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3: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1: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3: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4: 아니야 아버지,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새우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1: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같이 기뻐하자꾸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1: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5: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 1.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2: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1: 아, 힌트요.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 하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다가. 예.
1: 아, 이거 진짜
0: 그렇구나. 그래요. 또
2: 저는 오늘 점심에 네.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우 못 먹었어요. 뭐,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0: 저는 사실 탕으로 끝나는 예, 예, 예, 음식을 예, 예, 좋아합니다.
1: 예. 탕탕탕탕탕이야. 완전 탕.
2: 탕탕탕. 싸워탕.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 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1: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 열려있어요.
0: 예, 예.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2: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1: 아니요.
0: 발성이 더 좋아지네요.
1: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1: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옆에다가

0: 통학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예.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1: 무교.
0: 무교라고 좀 예. 써주십시오.
1: 무교는 더 좋아. 네,
0: 무교, 방학. 근데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죽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예. 방학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0: 자, 비슷해.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 주세요. 아우, 그렇구나. 아,
2: 너무 정답이 세도예요. 그죠?
0: 네. 네. 너무 또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구나.
1: 저도 이렇게 됐대요. 이제 저도 땅땅땅땅 이런 예. 자였대요. 저도.
0: 네. 아,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 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학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예. 부르게 되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트. 아, 반응 좋네요. 아.
2: 네.
0: 헐리우드 액션.
2: 오, 땡큐.
0: 헐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오, 보니까요. 뭐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2: 예.
1: 너무 와. 재밌다.
2: 예.
0: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1: 그러니까
0: 예.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1: 그
0: 예.
1: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2: 와. 아, 짱짱짱.
1: 와.
2: 또 감동받았대요.
1: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2: 아, 와.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2: 아,
0: 예. 파이팅.
2: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뜯게.
1: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0: 야.
1: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2: 네.
1: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2: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어, 요즘 뭐.
2: 예.
1: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2: 예.
1: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2: 예.
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2: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1: 그러니까
2: 좋아.
1: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탕자.
2: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1: 네.
2: 그러다가 다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사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1: 예.
2: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마을 저기 보이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지 아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그 얘기에 근거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2: 예.
1: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있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2: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예.
2: 그런데 둘째 아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1: 네.
2: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네.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1: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예. 진행하다 보면
0: 네.
1: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2: 예.
0: 그렇죠.
1: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0: 예. 맞아요.
2: 아, 맞아.
1: 살짝 예.
2: 예.
0: 네 맞습니다.
1: 불편이 그럼. 있을 때도 있는데
2: 예.
1: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2: 예.
1: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0: 네.
1: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0: 네. 예.
1: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2: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1: 맞습니다.
2: 알거든요. 예, 네. 그거 느껴보셔야 돼요.
1: 네, 네.
2: 예.
1: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0: 와.
2: 와.
1: 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2: 아유 와. 감사합니다.
1: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2: 예, 네. 맞아. 아,
1: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네. 얘기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
1: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2: 아, 집 나가 무슨 개고생이야.
1: 유교라고
2: 네,
1: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네, 지금도.
1: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2: 예. 예.
1: 그러면 저희가
2: 예.
1: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2: 드려요.
1: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2: 예, 예, 예.
1: 막 잔치 불렀잖아요.
2: 예, 맞아요. 왔을 때.
1: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기회도 예. 드립니다.
2: 예.
1: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2: 예.
1: 가능하신 분들은
2: 예.
1: 통학 가능이라고
2: 예.
1: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0: 네.
1: 수 있는
2: 예.
1: 기회도
2: 드리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2: 예.
1: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2: 예.
1: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2: 예, 예. 와, 와.
1: 무교생이 있습니다.
2: 와.
0: 4436번이죠?
1: 4436번님.
2: 네. 예.
1: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2: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1: 그러니까
2: 예.
1: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 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0: 탕탕탕탕탕탕탕
2: 아 그런데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3: 네 여보세요
1: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저

0: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네.
0: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0: 아,
1: 있어요.
0: 쌍문동.
1: 네.
0: 쌍문동이면 저희 그 애청자
2: 유명한 곳.
0: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1: 그
0: 이발소인가
1: 미용실에 있습니다,
0: 미용실인가?
1: 지금.
0: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1: 네.
0: 그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 하시다가 원장님이
1: 네.
0: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0: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2: 와, 진짜.
0: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전 단골인데,
2: 예.
1: 마침 이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한다 해서 보내봐라고
0: 아,
1: 하시더라고요.
0: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2: 야.
0: 네.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0: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뭐, 몇번
0: 몇번
1: 가봤어요.
0: 가봤어요?
1: 예. 네.
0: 몇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바쁘다
0: 바쁘다
1: 보니까.
0: 보니까.
1: 예.
0: 쌍문동에 사세요?
1: 네네.
0: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0: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예, 틀어져 있습니다.
2: 아, 이분 목소리는 완전히 앞에 찬양 부르시는
0: 예.
2: 아, 그 목소리거든,
0: 예.
2: 완전히.
0: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안정적이시네요.
2: 그러네, 안정적이시네요.
1: 아,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으시고
2: 그러니까.
0: 준비된 분 같아요.
2: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 지금.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0: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0: 예.
1: 염색 바르고,
0: 아, 염색 바르고
1: 얘기하고
0: 있습니까? 아,
3: 와.
0: 염색 바르고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0: 아, 그러시구나.
2: 야.
0: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2: 그렇죠.
0: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자,
2: 그니까요.
0: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 네.
0: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 아, 네.
0: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콕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너무 많은데?
0: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좀 했습니다. 예.
1: 네.
0: 여기서
1: 유산균 할게요.
0: 유산균.
3: 유산균.
2: 예. 네.
0: 아.
2: 와.
0: 자, 유산균.
2: 예.
0: 4436번님. 4436번님.
1: 네.
0: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0: 왜 마음이 편해요?
1: 좋으셔서.
0: 왜?
1: 일단 여기가
0: 네.
1: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0: 아,
2: 탁월한 선택 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원장님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네, 지금 듣고 계세요.
0: 듣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2: 야, 진짜 탁월한 선택.
0: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2: 저도 못 만났어, 저도.
0: 근데 그분이 좀 밝고
2: 예.
0: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0: 그쵸?
2: 예.
0: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탁월하시는구나.
2: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2: 와. 야, 완전.
3: 와, 여기 쌍문동.
0: 쌍문동, 네. 쌍문동.
2: 유명한데요, 거기가.
0: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3: 아. 저도 한번
0: 그러니까.
3: 머리 한번 말아보고 싶어요. 네.
0: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1: 네.
0: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2: 와, 진짜.
0: 오늘만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0: 이게 절대 이게
2: 우연 아니에요.
0: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있어요.
0: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2: 와.
0: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0: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예전에는 갔었는데
2: 예.
1: 지금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0: 아.
1: 네.
0: 벌써 애들이 다 컸군요.
1: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0: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1: 네. 네.
0: 아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1: 어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0: 예.
1: 네 작은 애는 고1.
0: 예. 다 둘 다 부산에.
2: 부산에.
1: 네.
0: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0: 아
2: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0: 그러니까
2: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
0: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왜냐면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0: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1: 엄마도 같이 다녀요.
0: 다니고 있고.
2: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0: 이거는
2: 진짜.
0: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2: 그렇지.
0: 4436번님 이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등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2: 아,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0: 예.
2: 어제였잖아.
0: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2: 예.
0: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2: 예.
0: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주셨구나.
2: 아, 불려두셔다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이건요
0: 예.
2: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0: 그러니까. 예.
2: 딱 부르신 것 같아.
0: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0: 아,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1: 네, 네, 네. 아, 같이 살아요.
0: 같이 살죠?
2: 예.
1: 네, 네.
0: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은데.
2: 아, 그러니까 애들 선물.
3: 네. 어,
0: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1: 아. 뭐가 좋을까요?
0: 애들한테. 그 애들 머리도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1: 아, 네, 네. 그거 괜찮네요.
2: 아, 좋네요. 좋네요.
0: 그리고
2: 예. 예.
0: 이번 주부터
2: 예.
0: 우리
2: 네.
0: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1: 네.
0: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2: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0: 예?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1: 아, 네네.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3: 아멘.
2: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0: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0: 얘기는 한 적 없어요.
2: 와 진짜.
0: 와 이분은 정말
2: 진짜.
0: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예.
0: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2: 예.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0: 예.
2: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2: 예.
0: 자, 우리 4436번 님.
1: 네.
0: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아.
2: 박수. 감사합니다.
3: 박수.
2: 감사. 와, 진짜.
0: 혹시 그 와.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에 있나요?
1: 아니요. 부산에
3: 부산.
1: 영락교회라고.
0: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2: 아, 그럼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0: 아, 그렇구나.
2: 그렇구나.
0: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0: 한 달에 한 번.
2: 예, 예.
0: 그 한 번이
2: 예.
0: 언제예요?
1: 날짜는 지정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0: 예.
2: 예.
0: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2: 예 부산 영락교회
0: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1: 아 네네.
0: 그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1: 네.
0: 여기 계실 때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2: 예 감사합니다. 네.
0: 와우
2: 진짜
0: 와우
2: 와우.
0: 네.

0: 예. 막 떨려 떨려.
1: 예, 예.
0: 아, 그렇지 않죠.
1: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2: 아,
1: 잘
2: 되고 있습니다.
1: 예? 무슨 색깔로 아, 하고 계세요?
2: 아 와인색으로.
3: 와인색. 와.
0: 진짜 뭐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3: 네.
0: 이분은 예. 앞에 예, 예, 예.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목소리 예, 예. 진짜 좋다.
1: 아, 그렇구나.
0: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 주십시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와
3: 이런 야, 일도 있군요.
0: 예, 진짜.
3: 진짜.
1: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0: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기도
1: 몰고 몰고 몰다가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0: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예
0: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야,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것 같아요.
1: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0: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1: 예,
0: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1: 자, 예. 한번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0: 예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잔으로 갑니다.
1: 자 일반잔으로.
0: 아,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차이.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1: 여보세요.
4: 네.
1: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어,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1: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어,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1: 어, 지금은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1: 용인.
0: 용인? 예.
1: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1: 어,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1: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1: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1: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0: 교회를
1: 교회 어 바로 끊으셨는데
0: 예
1: 다른 분인가?
0: 아니야 이분이 어,
1: 착각하신 것 같아요.
0: 착각하신 것 같아요.
1: 착각하신
0: 예,
1: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예.
1: 자 그러면 제가
0: 예.
1: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0: 예.
1: 다른 분에게
0: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 있네요.
1: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0: 예, 예.
3: 네.
0: 예.
1: 한번 해보도록
0: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라면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1: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0: 예. 잠시
5: 교회. 잘못 누르셨습니다.
0: 어, 다시요. 자, 예.
1: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0: 예. 네.
3: 목사님 이렇게
0: 예.
3: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저는요.
3: 어, 긴장되고
0: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 제가 전화 안 누르죠.
3: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0: 저 전화 못
3: 떨려가지고.
1: 자, 여보세요.
6: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호를 확인하신.
1: 어
0: 이상하다.
1: 잠깐만요.
0: 예.
1: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0: 예.
1: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0: 예.
3: 네.
1: 한번 해보도록
0: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이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3: 봐.
0: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3: 되는 것 같아.
1: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3: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0: 예 맞아.
1: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예.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7: 예.
1: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7: 예.
1: 예. 어.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어.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7: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1: 예.
7: 잠깐 뭐야 산불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1: 예.
7: 못 나가고 있거든요.
1: 아. 산불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0: 아.
1: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7: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1: 예예.
7: 그 이제 산불 감시원
1: 하시느라고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7: 못 나가고 그냥
1: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7: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1: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7: 예.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7: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1: 네네.
0: 예.
1: 네.
7: 방학은 아니고 예.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1: 쓰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예.
0: 예, 감사합니다. 와, 예. 저기 지금 봄이면
1: 예.
3: 네.
0: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3: 네.
0: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도
3: 네.
0: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 맞아요. 이 상황은
3: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예, 예.
3: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0: 예.
3: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0: 예.
1: 자 이번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0: 예.
1: 방학생 네. 5825번님 5825번님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예.
8: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1: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8: 아, 네, 많이 들어요.
1: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8: 네.
0: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겠잖아 받으시나.
1: 그러니까.
0: 아, 나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1: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0: 그렇지.
1: 당첨돼 가지고 네.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8: 아 제가요?
1: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해요.
8: 아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 했어요.
1: 몇 년 지금 방학 몇 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8: 사실 오래 쉬었다가
0: 예.
8: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0: 예.
8: 안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0: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열심히 그러니까 쉬고
1: 올 한 해요? 올해? 2026년?
8: 상당히 많이 쉬다가
1: 아 올해 쉬다가
0: 올해
1: 몇 년?
8: 네네 몇 년요?
1: 예.
8: 아 창피한데
1: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0: 뭐 우리 60년도 쉬니까
1: 방학이 길면 길수록 저희는 막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8: 아 네.
1: 예, 몇 년인데요?
8: 한 20년.
1: 20년.
0: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기본입니다.
1: 예, 그렇죠.
0: 예.
1: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 50~60년도 있기 때문에
0: 한 세대를 쉬셨네 근데.
1: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네.
0: 예.
1: 자, 20년. 20년이고 네. 다녀보려고 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8: 다녀보다가.
1: 다시
8: 쉬게 됐어요.
1: 아,
8: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0: 아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1: 전라도
8: 여기 대전이에요.
1: 대전.
0: 와.
1: 대전이구나.
0: 좋아요.
1: 대전.
8: 네.
1: 오케이.
8: 네.
1: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8: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1: 예.
8: 못 듣다가 이제 한 3~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0: 예.
1: 계속 듣고 계셨구나.
0: 왕의 청자시네.
1: 이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8: 네.
1: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8: 하셨군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
0: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1: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8: 저 잘은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1: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0: 아 받으셔. 나 이제 꽃바구니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1: 거의 뭐 이거는 네.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8: 그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1: 어떤 거요?
0: 주얼리.
1: 알겠습니다.
0: 예.
8: 네.
0: 와.
1: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8: 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해요. 지금
1: 아, 뭐 예,
8: 해가지고.
1: 괜찮습니다. 통화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네. 좀 방학생이 있어요?
8: 네.
1: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8: 네, 같이 쉬고 있어요.
1: 같이
8: 지금.
1: 누구랑 남편이랑?
8: 네.
1: 아, 자녀들은요?
8: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1: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8: 네.
1: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선물도 좀 챙겨드리려고.
0: 와우.
3: 와.
1: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8: 아 그러면 유산균.
0: 오케이. 유산균.
3: 오, 유산균.
0: 와.
3: 네.
0: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히 딱 맞네 그냥.
1: 자 그러면 5825번님 예.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

0: 가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전화 드렸어요.
0: 아, 잘하셨어요.
2: 예, 예. 잘하셨어요. 정말 대전에 잘하셨어요.
0: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 사세요? 혹시 대전에?
1: 관저동이라고요.
0: 관저동.
2: 예. 일단 주소 네. 보내주시면
0: 관저동.
2: 예.
0: 근방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저희가 예. 건강한 교회
2: 건강한
0: 한
2: 교회
0: 한 두세 군데
2: 예.
0: 저희 또 대전극동 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소개를 네. 시켜드릴게요.
1: 아, 네.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2: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1: 아멘.
2: 예. 아, 예.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0: 그러니까 5825번님은
2: 예.
0: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목소리예요.
2: 예, 맞아. 맞아. 완전 권사님 타입이야,
0: 그러니까
2: 완전히.
0: 포근한 목소리로
2: 예.
0: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네. 잘 그 교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2: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요.
0: 네, 네, 네.
2: 예.
0: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0: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꼭 네. 가셔야 돼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2: 아,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네. 가셔야 돼. 네. 그래요.
0: 네. 네. 네.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예.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2: 무조건.
0: 그래서 일단은 혼자는 가셔야
2: 그렇죠.
0: 그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2: 또 20년, 네. 40년 가버려
0: 그러니까.
2: 그냥요.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2: 약속.
0: 네.
1: 어디로 가요?
2: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0: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2: 예.
0: 거기서 네.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2: 그래서
0: 아, 좀 예.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예. 가시면 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아,
3: 네, 꼭 가셔야죠.
2: 예, 가셔야죠.
3: 네.
2: 예, 안 가실 수 없어. 꼭 네. 가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0: 네.
2: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0: 예.
2: 아. 예. 또.
0: 우리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예.
0: 아.
2: 잠깐만요.
0: 한 분을 더 누구를 연결을 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 예.
0: 그렇죠?
2: 예, 맞아요.
0: 이분은 안 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3: 네.
2: 아,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급집에.
0: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3: 와, 쌍문동
0: 쏟아집니다. 네. 쏟아져요.
3: 와.
0: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아,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좀 아 이게 보내줘 버려요. 아이고. 그냥 열어봐. 아이고. 예.
0: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보죠.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되는 건지.
2: 예.
0: 자, 일단은.
2: 예. 일단 한번 또.
0: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4: 고객님, 전화번호를 늦게.
0: 자, 오늘 전화기가.
3: 네.
2: 예,
0: 일단은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네.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뭐. 네.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3: 네.
2: 그래도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2: 예.
3: 궁금합니다.
0: 신호 가죠?
2: 아싸. 네. 아싸. 네,
0: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0: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방송 네.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네.
0: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5: 네.
0: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 거 맞아요?
5: 네.
0: 정답이 오늘 뭔가요?
5: 정답이요?
0: 예.
5: 방학 아니고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방학. 방학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1: 어중간하게
0: 아,
1: 듣기는.
0: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제가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1: 네, 2년 됐습니다.
0: 2년
2: 아, 2년
0: 됐어요.
2: 됐어요.
3: 예.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1: 전라도 광주입니다.
3: 광주.
0: 광주.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3: 그러니까. 아,
0: 그니까요.
3: 이분은 찬양하다가,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0: 찬양
3: 쉬신 것 같아요.
0: 가수하다가 지금
3: 예.
0: 안 다니시나?
3: 아.
0: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3: 그니까.
1: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1: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최근부터 듣기 시작한 것
0: 어떻게요?
1: 같아요.
0: 누구 소개로?
1: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1: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1: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님.
3: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3: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3: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럼요.
0: 예.
3: 뭐.
0: 근데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1: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1: 네.
3: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기도하시죠.
0: 예.
3: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3: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아멘.
3: 아멘.
2: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오늘 네.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1: 네.
3: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3: 아니,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3: 보니까.
0: 하시니까
3: 예.
0: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3: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3: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3: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야,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2: 네.
3: 예.
0: 방학한 장로님,
3: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되고,
2: 네.
3: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3: 목사님.
0: 네.
3: 아.
0: 예, 뭐
2: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3: 그럼요. 네.
2: 잠시 방학.
0: 예.
2: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우리
3: 거지.
0: 돌아온 탕자 기다립니다.
3: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4: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5: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해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0: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운미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다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나 그랬잖아요. 지고 쓸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을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에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 태초부터 있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먼저 반응해서 나오는 고백 같아서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감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사실 그 감탄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하고 때론 걱정이 앞서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은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붙드시고 또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요. 시편 8편 1절 말씀인데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주자로 0742님께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철원에 와 있습니다. 산행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사진 3장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와, 철원에 지금 풍경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4549님을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3874님도 신청곡과 함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묵상 나눔과 신청곡 또 많은 이야기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센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르 헤어에서 쿨시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오늘 코너는요.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 코너로 함께합니다. 수영로 교회 오기훈 목사님 또 김평화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주민 선교 사역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 코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식당에서 또 거리에서 카페에서 수많은 외국인 이웃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웃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땅끝 이웃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요, 바로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주민 선교의 든든한 두 길잡이 모셨습니다. 수영로 교회 국제사역국의 오기훈 목사님, 김평화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와 반응이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1: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0: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산 거리 곳곳에서 외국인 분들을 정말 많이 뵙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제 부산은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카페, 식당, 또 캠퍼스 교실, 우리 이웃들까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디든 열방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저희 코너 이름이 땅이가이잖아요.
0: 네.
2: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이라는 뜻이 있지만 부산 사투리로도 진짜 땅끝 아이가
1: 네. 너무 사투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
2: 네, 그런 친근함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와, 제 사투리 좀 괜찮았나요? 땅이가
1: 너무 세련된 사투리입니다.
0: 네, 한 번.

0: 들으면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겁니다. 땅이 가코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귀한 손님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모셨어요. 미얀마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현준 집사님 그리고 노신카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밍글라바.
1: 밍글라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미얀마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케어 미얀마 센터의 김현준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밍글라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온 노신갓 전도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이 프로 안에 드는 와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한국에서 1%인 와족. 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4: 아, 네. 미얀마에는 135개의 종족이 있는데 주요한 종족이 모마족이 있고 그 외에 카친, 친, 카렌족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와족인데 아직 한국에서 와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와, 아주 특별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노신카 전도사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4: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15년째 되었고 동서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잠시 경험한 뒤 지금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산 장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0: 네. 처음에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4: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0: 네.
4: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수렁루 교회 미얀마어 예배부와 케어 미얀마 센터에서 미얀마 친구들을 돕고 섬기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성공보다 우리 미얀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0: 네.
4: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장신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너무 귀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3: 아, 정말 그렇죠. 한국에 사실은 노동자로 왔지만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고 헌신하는 참 이런 귀한 분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노신간 전도사님뿐 아니라 본국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나라에서 온 우리 무슬림 분들이나 힌두 배경의 외국인 형제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사명을 받아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3: 우리 김평화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 한국에서 유학하는 신학생들 어떻습니까?
5: 네, 저도 예전에 신대원에서 그 유학 온 선전사님들을 한국교회 사역자로 연결해드린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연결해 드리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의 기회가 어떤 특정 언어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0: 네.
5: 뭐 예를 들어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인데 근데 그 전도사님들께서 사역지 안에서도 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한국어가 안 되시니까
0: 네.
5: 교회 안에서 마치 섬 안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분들이 이방인 사역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신카 전도사님, 한국에서 나름 오래 지내셨잖아요. 지금은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내시면서 힘드시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4: 네. 역시 한국어가 제일 어려웠고요.
0: 네.
4: 문화 차이도 있었고 유학생이다 보니 학비와 생활비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0: 네.
4: 그리고 하느님의 공급해 주심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0: 네, 정말 감사하네요. 네. 네.

0: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하는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1: 빨리빨리. 네.
0: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래 살면서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2: 네. 한국 문화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저도 가끔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 한국 생활의 큰 관문 중 하나인데요. 이제 익숙해지셨다니까 이제 거의 한국인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는 퀴즈를 저희가 준비해왔잖아요. 퀴즈 맞추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앞서 선물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장품, 김 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들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기훈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1: 네, 오늘 퀴즈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는 무엇일까요?
2: 1번
1: 1번 누가 봐?
2: 네, 2번
1: 2번 밍글라바.
2: 네,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김현준 집사님 또 노신관 전도사님 인사드릴 때 저희가 다 같이 이 말로 인사를 했잖아요.
3: 네.
2: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 조금 길죠?
2: 네. 과연 1번 누가 봐일지 2번 밍글라바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저희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얀마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김현준 집사님 또 노신카 전도사님과 함께 특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해 미얀마 센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김현준 집사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센터에서 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미얀마 분들의 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센터를 찾아주시는 미얀마 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세요.
0: 네.
1: 아무래도 임금체불이나 노사 갈등, 이직 문제 같은 노무 관련 민원들이 가장 많으시죠.
0: 네.
1: 그리고 몸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0: 네.
1: 그 외에도 한국어나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제빵제과 바리스타 같은 직업 훈련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뭐 심심해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까지.
2: 아, 심심해서. 네.
1: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네. 미얀마 언어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미얀마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미얀마 언어를 배우셨어요?
3: 와우.
1: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단 한 곳밖에 없는 곳에서 미얀마어를 전공했습니다.
0: 대한민국 한 곳 어딘가요?
1: 네, 부산의 자랑 부산 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입니다.
0: 와, 저는 오늘 집사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미얀마 언어를 배우는 전공이 부산에 있구나.
1: 네, 네. 맞습니다.
0: 덕분에 하나 또 알아갑니다. 네, 노신카 전도사님도 미얀마에서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미얀마 분들, 청취자분들이 만나신다면 어떤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으세요?
4: 한국에 사는 미얀마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보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0: 네.
4: 이분들은 한국말이 어렵고 일이 바빠서 조금 힘들어 가기도 하지만
0: 네.
4: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 라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거나 아플 때 도와주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미얀마 분들을 만난다면 쉬운 말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웃으며 내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전도사님 점심 잘 드셨죠? 네, 이렇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의 이주민 봉사자들이 이주민 선교나 유학생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좀 힘들고 소진만 하는 사역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몇 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또 돌아가고 또 고향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김현준 집사님, 집사님은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1: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센터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큰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구원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신앙으로 잘 양육되지 않았고 저희들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미얀마 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도움이 하나님

0: 은혜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결국은 저에게만 고마워하더라고요.
1: 네.
0: 사람에게만 고마워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도 믿음으로는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결국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때 제 안에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도움을 받고 고마워는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NGO 단체와 뭐가 다르지? 실패한 건가? 그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힘들었죠.
2: 저 지사님,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0: 그때 그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모든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0: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마치 저희 센터의 미래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처럼 실제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한 청년을 통해 미얀마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조카, 이웃들까지 줄줄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섬긴 형제들이 믿지 않고 돌아가면 거기서 끝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하나님은 미얀마까지 그 지경을 넓히고 계셨더라고요. 새로운 눈으로 미얀마 지도를 탁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의 집이 미얀마 전국 곳곳에 있는 거예요. 미얀마 전국이 신방구역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미얀마에 출장을 갈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형제들의 가정과 마을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 김해에 있는 우리 센터가 작은 우물가에 불과하지만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미얀마 전체를 축복하시는구나. 한 영혼은 한 영혼이 아니구나. 한 가정이고 한 마을이고 한 민족이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1: 네.
0: 그때부터 저의 회의감은 도리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1: 정말 저에게도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도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눈 사랑 반드시요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신과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저희 미얀마 센터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릴린당 형제는 한국에 올 때 불교신자였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돌아갔을 때 아내와 두 자녀에게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복음은 전하고 현지 교회에 차량은 운전하는 등 아름답게 섬기다가 다시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다시 CMC 센터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1: 아멘. 와, 정말 그 국내 이주민 선교가 땅끝 선교지와 이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 이름이 땅이가 아닙니까?
4: 땅이가.
1: 땅이가 코너.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기훈 목사님, 땅이가가 어떤 코너죠?
4: 땅이가는요.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 코너 이름 그대로 어떤 내용이 담고 있죠?
2: 네. 코너 이름 그대로 땅끝의 이웃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1: 네.
2: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사역이 귀한 것 같습니다.
4: 네. 아멘.
1: 네. 여러분 카페에서나 식당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미얀마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4: 맞아요.
1: 그분들의 나라 말로 인사를 해주는 게 사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4: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미얀마가 지금은 내전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현재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노신카 전도사

0: 님, 미얀마 내전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나눠 주실까요? 그리고 좀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눠 주세요.
1: 네, 2012년에 시작된 미얀마의 안타까운 상황의 운영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난민이 되어 힘들게 지내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미얀마 친구들도 고향 가족이나 친척들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0: 네.
1: 고통받는 미얀마 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간절히 기도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2: 네, 이런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미얀마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큰 힘이 될 겁니다.
3: 맞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그분들에게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얀마 예배부에서도 내전이 한참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고국에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 형편으로 미얀마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우리 미얀마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3: 뉴스에 온 동네가 불타거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우리 미얀마 형제 누구네 누구네 가족이더라. 누구네 누구네 이웃이더라.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던 우리 미얀마 목사님의 눈물도 떠오릅니다.
0: 네, 저희가 막연하게 뉴스에서만 보던 미얀마 사태가 조금 저는 살짝 멀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김현준 집사님 또 노신카 전도사님의 미얀마 상황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들으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다 이런 게 더더욱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0: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미얀마 위에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3: 아멘.
0: 네, 저희가 방송 앞부분에서 냈던 퀴즈 미얀마 인사 퀴즈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오답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현준 집사님 한 번 더 출제를 해주시죠.
2: 네.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는 무엇일까요? 1번 누가봐, 2번 민글라바.
0: 정답에 일부러 더 감정을 좀 섞으신 게 맞아요.
3: 너무 티가 나게 가르쳐주신 거 아닙니까?
0: 좀 더 따뜻하게 읽어주신 것 같은데 네, 정답 여러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플리버 워십의 찬양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우리 곁에 온 땅끝 이웃 이주민 가족 땅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퀴즈, 오늘은 미얀마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미얀마 인사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노신카 전도사님, 저희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 는 무엇일까요? 1번 누가봐, 2번 민글라바.
0: 네.
2: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0: 네, 오리지널 발음이네요 정말. 네, 이렇게 오늘의 퀴즈를 출제를 했는데요. 김평화 목사님, 저희 네. 정답을 바로 발표해 주실까요?
3: 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아닌 2번 민글라바입니다. 네, 미얀마어로 민글라바가 인사인데요. 민글라는 행운 또 복이라는 뜻이고요. 바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입니다.
0: 네.
3: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0: 것처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상관없이 언제든 민글라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의 정답은 민글라바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250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오기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죠.
2: 정답은 민글라바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요. 또 5042님도 함께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775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김평화 목사님 읽어주세요.
0: 네. 정답 2번. 반가운 목소리 들리네요. 함께 기도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0704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현진 지사님.
3: 민글라바 축복합니다.
1: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0580님, 1689님, 그리고 다양하게 또 정답 많이 와, 보내주셨고요.
2: 많이 보내주셨네요.
1: 네, 8830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노신카 전도사님.
4: 정답은 2번입니다. 이추민 선교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또 아까 저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었는데요.
2: 와, 진짜 위로가 됐어요.
1: 공호사회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 2번입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1: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3874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민글라바인지 잉글라바인지 아, 발음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1: 노신카 전도사님 한번 본토 발음으로.
4: 민글라바입니다.
1: 네, 민글라바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추첨을 해왔는데요. 세 분 추첨이 왔습니다. 오늘 노신카 전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4: 6250-5042-058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오늘 세 분 추첨했는데요. 6250님, 5042님, 0580님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노신카 전도사님, 저희 이 민글라바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이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미얀마 분들 인사할 때 어떤 몸짓으로 인사하나요?
4: 보통은 눈은 맞추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네. 민글라바라고 말해요. 친구 사이라면 그냥 밝게 웃으면 말하고요.
1: 네.
4: 어르신이나 목사님 같은 높은 분께는 공경의 표시로 두 손은 모으고 하기로 합니다.
1: 네.
0: 네, 여기서 미얀마 문화에 대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팔짱을 끼고 듣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선생님에게 혼이 날 때 팔짱을 낀다면
1: 네.
0: 또 강의를 들을 때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1: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문화를 모르면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러네요. 그런 건데요. 네. 한국에서는 선생님한테 혼이 날 때 팔짱을 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2: 더 혼날 것 같아.
1: 네, 더 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도사님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4: 헤어질 때는 대부분은 따따라고 많이 해요.
1: 네.
4: 혹은 꽝꽝 둬봐 잘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1: 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를 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2: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당장 오늘부터 미얀마 이웃을 만나면 수줍어하지 마시고 손을 흔들며 민글라바라고 외쳐보십시오. 사랑의 시작은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들의 네. 얼굴에 환한 꽃이 피어날 거예요.
1: 아, 민글라바 또 경청할 땐 팔짱 끼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미 미얀마 친구들, 미얀마 이웃들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3874님께서 저희 팔짱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현준 지사님.
3: 우리는 무례한 건데.
2: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1: 한국에서는 팔짱을 끼면 내 이야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괜히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인데
2: 맞아요,
1: 미얀마에서는 맞아요.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가는 이 시간도 참 소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미얀마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기현 목사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오늘 집사님과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기억

0: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네. 이주민들은 노동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그들의 삶이 선교지 땅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고향, 가족, 이웃, 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 그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로 인사해주고 환대할 때 그렇게 복음은 우리 곁에 온 땅끝 형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땅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1: 아멘.
2: 아멘.
1: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미얀마 이웃들 만난다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빙글라바 이렇게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미얀마 인사로 마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3: 빙글라바.
1: 오늘도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0: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예수로 인해 생긴 많은 무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 부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쓰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맞서 싸우는 스포츠 경기처럼 믿음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 경주 같습니다. 이어달리기를 잘하려면 바통을 잘 받아서 달려가야 하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어달리기 하듯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죠. 확신을 가지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더 의지하며 용감하게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여겨야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두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을 해봤고 또 그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저런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저런 스릴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 보이지만은 돈을 주고 저런 것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 인생길은 참으로 즐거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염려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엄습해 와서 그동안에 즐겁고 재미있었던 인생이 비참하고 살기가 싫고 모든 것이 괴롭고 삶을 그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는 질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실제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요 이렇게 크기가 자로 재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사람을 딱 자로 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믿음 염려가 있느냐 염려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염려의 뿌리 믿음을 작게 만들고 믿음을 쪼그라지게 해서 우리가 염려의 질병에 걸리게 하는 이 믿음의 뿌리는 뭐냐? 이 믿음의 뿌리는 믿음이 적은 거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하물며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 마음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앙을 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많아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려로 가득하게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땅에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감사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광야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앙한 사람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했던 광야를 다 떠올렸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뭘 먹을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아갈지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다 하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광야에서 뭘 먹느냐 말이냐, 뭘 마시지, 물이 어디 있느냐, 농사를 어떻게 짓지, 우리 옷은 어디에서 해입지, 그리고 광야는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40도 50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저 살 거야, 일사병으로 다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며칠하기로 반석에서 생수까지 다 준비해서, 그래서요 생수의 원조가 바로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생수를 먹지만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다 먹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추워져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은 당연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줄 거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대로, 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대로 자기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내 귀에 뭐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척도를 다 잰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척도대로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병자들이 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소경이 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그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척도대로 다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다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여러분 그 재앙 알고 있죠. 그 중에서 파리, 이, 개구리, 메뚜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손톱으로 그냥

죽여버리면 죽을 수 있는 이를 가지고도 세계 최강의 파라오 왕,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저 하수가에서 개굴거리는 개구리를 통해서도 바로 왕을 굴복을 시키고 메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나는 저 이를 가지고도 개구리 가지고 메뚜기 가지고 파리를 가지고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천명을 하고 유머스럽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베풀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마시고 살까,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오늘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새가 내년 거, 내년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 봤습니까? 새가요, 어떻게 저 남쪽에 봄이 왔는지 저 북쪽에 봄이 왔는지 새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기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3년치 5년치 준비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2년 뒤를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곰이 막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내일은 내일이 다 염려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는 인간만 오늘 아침을 먹고 온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먹을 거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저녁 먹을 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때문에, 모레 때문에, 일주일 뒤 때문에, 1년 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28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떨어지고 또 사귀나고 꽃이 피고 다 하나님은 내년에 후손들도 자라게 하고 자라게 다 하는데 인간만 그렇게 염려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한테 선포하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벌판에 이름 모르는 꽃들을 보라, 누가 저들을 먹이고 기르시느냐, 하물며 내일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갈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갈로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바보들아, 또 어떤 말? 이 답답이들아. 하, 이게 답답하잖아요. 자, 백합화도 새들도 다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답답해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체 훌륭하시니까 그런 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버리면 맡긴 것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염려는 왜 안 해야 되느냐? 염려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해가지고 우리 삶에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백해의 무익입니다. 그건 우리는 백해의 무익인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는 염려. 우리 머릿속에 염려가 꽉 차가 있고 하루는 기도하러 가라면은 아이고 주여. 그럼 끝이야.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염려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이로운 것이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염려를 못 맺어요. 염려는 불신앙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신앙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가 잠시 났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뿌리다가 보니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 든 뿔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가시 든 뿔에 떨어져가지고 이 가시와 함께 올라올라가 사이에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꽃도 피었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보니까 안에는 다 죽정이야. 옆에 막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막 밑에 있는 막 가시든 불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삐쭉 올라왔지만은 안은 피어버린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길을 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 덤불에 떨어진 이 씨는요, 이 가시 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 덤불이 내 마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려서 빼빼하게 올라왔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는 그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따라합시다. 30배 60배 또 몇 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돈 욕심 재물의 욕심 염려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다 자라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염려 근심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면요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못하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사도 됐습니다. 안수집사도 됐습니다. 됐는데도 인생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샷 갈아엎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은 몇 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인생의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대한 염려, 인생의 걱정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늘부터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어디 있는가 딱 빼고 가슴에 염려가 있는가 빼고 다 빼가지고 전부 다 땅속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는다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그래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것은 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막 염려 근심하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너가 아버지는 재벌이잖아. 몇 조나 있잖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을 쓴 것은 뭘 얻어하는 것입니까? 다 주십니다. 이 말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반어법을 쓴 거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아니하겠냐? 안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거기에 갈로가 있습니다.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이 바보들아, 또 뭐, 이 멍청한 것들아, 또 하나 더 뭐, 이 답답한 것들아, 이런 말이 들었는데 바울은 원체 훌륭하시니까 이런 말은 안 썼네요. 내보고 서라 그랬으면 썼을 건데 염려 대신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 더는 뭐예요? 이 산수에서 더는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진짜입니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플러스로 더해준다. 보너스를 주신다. 플러스 알파를 우리 인생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 한 구절만 해도 암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랐어요.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다윗에게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성계도요, 고려시대에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천도 안도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았어요. 다윗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대통령 될,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다 멸류관 가져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다, 왕하세요, 왕하세요, 다 왕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자밥 속에 다 태고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살아서 총리가 되어서 왕을 3명이나 4명이나 바뀔 때까지 다 그렇게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느헤미야도 보세요. 성경을 다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뿌라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뿌라서를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고 스릴 있는 인생을 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땅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만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 평가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는 거는 당연하고 꿈꿀 때 이런 꿈 꾸잖아요. 저도 어제 꿈을 꿨네. 아, 꿈을 다 꾸는데 꿈을 꾸는 데 느껴지는 거야. 아, 죽는 일이 아니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네 하면서 꿈을 꾸더라고. 아, 안 죽을 거네. 와,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요. 어제 내가 빙이 타고 오면서 뭐 피트벤을 봐서 그러는가. 뭐더라. 그런지, 아, 이거 꿈인데 안 죽는구나. 그러니까, 야,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고 적을 다 물리치고 이래 꿈을 꿨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나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냥 뛰어내리고 다 해도 겁날 게 없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주인공이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안입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를 들어보셨죠. 피터 드러커의 아내인 도리스 슈미츠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근본적인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대로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 좌우지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감사, 좌우지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감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루거십의 찬양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메들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055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이시죠? 좌우지간 감사한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또 상황이 잘 풀리더라도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또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 먼저 감사한다는 이 고백, 도리스 슈미츠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좌우지간 감사하는 신앙. 어찌됐든 감사, 좌우지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감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그건 왜 그랬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잘 안 풀리더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붙잡고 오늘 이 저녁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첵을 아멘으로 하기로 했죠. 아멘과 엽서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통합을 했습니다. 이제 아멘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도 완료되고요. 말씀 엽서도 보내드립니다.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여전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엽서 키워드 이제 안 받나요? 하시는 분들. 네, 아멘만 보내주시면 말씀 엽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요.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다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멘 기다립니다. 출석 체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손글씨가 새겨진 말씀 엽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은요,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한창 벌꿀 수확철이래요, 여러분. 네, 맛있는 벌꿀 스틱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만 하시면 돼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 보내주시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도 같이 할 텐데요. 감사를 떠올리면 아,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감사를 선택하기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네,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함께 들었습니다. 6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제주에서 부산에서 또 극동방송 앱으로 곳곳에서 함께 방송 듣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저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365번님의 감사 제목. 퇴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피디님 수고하세요. 아멘. 0753번님. 와, 5232번님은요. 지끈지끈하던 두통이 찬양의 곡조를 타고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감사를 선택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통도 날아갈지어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퇴근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208님, 그리고 5309번님.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날 되시기를 모두 모두 기도합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9번님 아까 신청하신 차량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 7946번님 출석합니다. 10개월 아가랑 밥 먹고 있어요. 와, 저희 둘째 딸도 9개월, 이제 10개월로 향해 가고 있는데 친구네요? 치즈 한 조각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든 아기랍니다. 밥 먹기 쉽지 않네요. 라고 하시면서 어제 비타민 데이였잖아요. 비타민 너무너무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타민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가도 더 행복하게 볼수 있고 아가도 더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7946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예쁜 아가를 통해서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 밥좀잘 먹자. 우리 모든 아가들 밥좀잘 먹자. 아, 3322번님 샬롬 극동방송 후원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할렐루야. 더 많은 비전의 씨앗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영교회 섬기는 안수집사 김현집사입니다. 라고 우리 집사님 귀한 집사님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인 7천 미라를 찾고 있다는 제 목소리도 들으셨죠? 우리 PD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동방송의 7천 미라로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수 있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미랄이라고 문자 주시면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 함께 기도로 헌신으로 동역할 7천 미랄 기도용사 신청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Weekly CCM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로고송 듣고 나서 평아님 바로 만나보죠.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요. 자, 로고송 함께하고 Weekly CCM 만나봅니다.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시간,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죠. 은혜로운 찬양을 소개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위클리 CCM.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아입니다.
0: 날씨가 정말 여름이에요.
1: 그러게요. 아, 와, 정말 이름만 봄이에요.
0: 이제 뭐 봄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날씨가 네. 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일교차는 아직 크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또 여름 감기 걸리면 많이 또 서운하거든요. 섭섭하고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날도 더운데 감기 걸리면 괜히 서러워요. 여러분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텐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대주제를 처음에 티저로 살짝 던져드리고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너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돼요.

0: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아,
1: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엄청 깊은 생각이 아니더라도 네. 늘 생각하면서 선곡은 해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삶의 고백이 담긴 선곡이니까요.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 이 30분, 20분, 30분 정도 마치 찬양 카페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연들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1: 그래도 언젠가 한번 이거 공개 방송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물론 극동 방송에 취재하는 무관한 제 생각입니다만, 나도 같이 이렇게 찬양 나누고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희 언제 한번 정말 찬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토크 네. 콘서트처럼
1: 좋습니다.
0: 네, 이 단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1: 여기에 이제 시청자분들 네. 혹은 참여자분들의 간증과 더해지면 이 찬양은 정말 무서운 정말 영향력이 생겨요.
0: 특별히 올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저희가 네. 올 한해 정말 전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전도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 전도 네. 대상자들이랑 같이 오시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좀 분위기는 화기애매할 수 있어요.
0: 화기애매.
1: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도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아,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0: 아, 저 화기애매 이거 적어놔야겠어요. 이제 한번 써먹어야겠다. 자, 아무튼 문득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텐데 대주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1: 네네, 맞아요.
0: 빠졌어요.
1: 오늘의 주제는 나무와 숲이에요.
0: 나무와 숲.
1: 네.
0: 어떤 찬양일지 기대가 됩니다. 첫 찬양 큐레이터 단상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님 집에서 살듯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은 아름답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걸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집을 꿈꿉니다. 영원한 나라 내 집, 그곳을 기대하며 매일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습니다. 나의 꿈, 내 소망, 예수님.

0: 네, 위클리 CCM 오늘의 첫 곡 듣고 왔는데요. 어떤 곡이었나요?
1: 네, 윌러브의 나의 꿈, 내 소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앞서서 주제를 나무와 숲이라고 네. 하셨죠?
1: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숲을 보는데 나무를 못 보기도 하고 네.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인생을 보면 긴 인생을 보면 때때로 아 이거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숲인데요.
0: 네.
1: 저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흔이 넘어서 보면서 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갈등들이 있고 이런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아름답지 않지?
0: 네.
1: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분명 이곳에서 지금 제가 이미 왔지만 아직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걸 바라며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아,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잘 가닿지 않는 그 나라라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첫 번째 곡을 골라봤습니다.
0: 네. 저는 그 말씀해주신 주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없던 이 어린 시절에는, 정말 나무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구나. 물론 지금도
1: 맞아요.
0: 철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당장 내가 먹을 것,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길 만한 것, 신나는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여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동안 좌충우돌하고 있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있었지만
0: 예.
1: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좋은 방향들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잠시 틀어졌더라도 또 지금은 잠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도 다시 목적지를

0: 알려주는 것처럼 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찬양의 가사에 내 삶의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마음의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 집,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사실 뭐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누군가 어른이 물어봤을 때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내가 되고 싶은 것 이퀄 직업이지 않았나.
0: 맞아요.
1: 그저 그냥 어른 돼서 뭐 할래? 너 커서 뭐 할래? 정도 수준의 생각이었다면 진짜 나의 꿈과 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를 되돌아보면 또 여전히 고만고만한 제자리 걸음 같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고백, 내 삶의 주님의 걸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클리 CCM 오늘 첫 곡은 나의 꿈, 내 소망, 위러브의 찬양 소개해드렸는데요. 위클리 CCM에서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은혜로운 찬양들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곱씹어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매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우리말로는 CCM, 그리고 영어로는 소문자로만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9번이고요. CCM 그리고 영어로는 CCM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만나볼 텐데요. 큐레이터 단상 함께 들어보시죠.
0: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인데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변화하게 하는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한결같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나와는 달리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으로 인해 안정을 누립니다. 밝은 곳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여전히 내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어떠함 때문이었네요.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0: 네, 위클리 CCM 오늘의 두 번째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었죠?
1: 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희주일의 하루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아, 몇달 전에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이 신의 악단
1: 네.
0: 영화의 광야를 지나며 곡이 수록이 되면서 희주일의 찬양을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또 다른 참 은혜로운 찬양 중에 한 곡, 하루. 오늘
1: 네.
0: 들려드렸습니다.
1: 오늘 대주제가 나무와 숲인데,
0: 맞아요.
1: 저는 이제 숲은 인생이고, 나무는 오늘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하루고, 참그 특별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0: 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정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아, 오늘 이 하루 또 어떻게 회사 가지? 이
1: 네.
0: 하루 또 어떻게 살아내지? 이 부담감이 밀려와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쉽사리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텐데, 이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사실 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게
1: 그죠.
0: 정말 좋은 날인데 우리는
1: 맞아요.
0: 때로는 그 평범함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것을 정말 다 잃어버려야지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늘 하루하루가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들을 조금 잃어버리고 나서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제가 잠을 잘못 자거든요.
0: 나 말씀하셨어요.
1: 네, 깊이 잠을 잘못 잤는데 그래서 되게 자주 깨고 이러다 보니까 늘 피곤해요. 그래서 정말 잘 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몇년전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자면서 한 번도 안 깼다.
0: 오.
1: 예, 제가 막 7시간 정도를 안 깨고 잔게몇년 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주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들었던 생각은, 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예, 그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 좌우명이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은 되는 대로. 근데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인생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오늘 하루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정말 특별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
0: 저도 문득 말씀하시니까 그 유명한 영어 표현이 생각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Do your best and let God do the rest.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네가 할수 없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1: 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지금.
0: 이게

0: 아마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나온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하루도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하루에 아무것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일지언정 결국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동행하심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지금 참 하루가 버겁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길도 지금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 히즈윌의 하루 조서연님이 피처링했고요.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찬양, 나무와 숲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찬양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CCM, 영어로는 CCM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와 숲의 묵상거리를 던져주신 평화님 어떠셨습니까?
1: 저는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의 찬양을 골라야 되나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이 고민은 즐거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0: 네.
1: 좋은 생각들 하시고 또 좋은 고민들 하면서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버거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 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0: 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인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언제든 보내주시고 미리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원하면 타지 지하 감옥에 갇혀졌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상황은 철저히 절망적이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아무런 미래도 없어 보였어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계속.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의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도를 할 게 아니라 빨리 헤롯 왕에게 가서 따지든지 왜 죄 없는 헤롯을 가두었냐 하고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헤롯이 잡힌 직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헤롯이 그것으로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는 충분히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세례요한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정식으로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세례요한도 3장 1절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먼저 와서 전파하기를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과연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알고 있는지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왜 회개하면 또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천국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이 온다고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 묘사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이 오는 걸까요? 들어가요? 온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히브리 말로 말쿠트 샤마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쿠트 샤마임. 예. 말쿠트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멜렉, 아비멜렉, 아히멜렉, 멜렉이란 말이 나오죠. 멜렉이 왕이고 말쿠트는 왕국입니다. 멜렉이 킹이라면 말쿠트는 킹덤입니다. 그리고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여기서 샤마임이 하늘을 뜻하지만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키기보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쓴 단어가 샤마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 이것은 말쿠트 샤마임,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이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의 모양과 형태는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화려한 모습으로 그지만 환상 중에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천국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천국의 위치가 어딘지 천국의 모양이 어떤지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면서 천국을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신비스러운 것. 그리고 천국은 이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이것과 비슷하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같으니. 사람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고요. 또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비밀스럽게 작은 것이지만 크게 자란다는 것이고 누룩처럼 별것 아닌데 점점 성장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진주가 있는 밭을 보면 값싼 밭이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 때문에 밭을 산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8장 23절에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너와 같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단위로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일자리를 주려고 몸부림치는 아침에 일하던 사람이든 밤에 일하든 늦게 와던 사람이든 다 일자리를 줘서 일삭을 품삭을 주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아. 예.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다. 잔치에 초대하는,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믿음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은 다 뭐뭐와 같으니 뭐뭐와 같으니 이러지 천국은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

어떤 외형적인 모양, 크기, 화려함 이것보다는 천국이 어떤 질서의 나라인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 하늘이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따라합시다. 누가 왕이신가? 누가 왕이신가? 두 번째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또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도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이라고는 그래야 우주선 같은 게 아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들어오면 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말이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와서 확실하게 사역할 거야 이런 소리죠. 다른 겁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지평선 저 너머에 구름이 드리웠으니 이제 곧 비가 올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강을 이루고 온 세상을 뒤덮을 거야.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뒤덮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셨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나는 고난 받지 않고 그냥 영광만 꿈꾸겠다, 그러면 천국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창세 이래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도, 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대한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인간들이 거부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기고, 하나님 왕 아니면 나를 섬겨, 자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놀다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욕심내면서 싸우면서 어쨌든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천국은 없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고 살게 된 것이 인류의 타락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에 잡힌 사람들, 사탄의 통치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비교 경쟁하며 나만 잘 살겠다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원래 왕이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늘의 천상의 통치가 이 땅에, 이 지상에 그대로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로마처럼 힘으로, 헤로처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할 것 같았으면 헤롯을 바로 처단하고 로마를 무너뜨렸겠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거창하게 탄생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지금 잡혀있던, 나를 통치하고 있던 그 사탄, 마귀 권세, 욕심의 권세, 더러운 죄악들 여기서 빠져나와서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바로 그겁니다. 왕을 바꾸는 겁니다. 이중국적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중국적 되더라고요. 미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렇고도 하던데, 주님 나라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중국적 안 돼요. 사탄의 나라에서 그를 왕으로 섬기다가 주님도 왕이고 사탄도 왕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올 때에, 주님이 통치하러 오실 때에 그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나를 다스리던 그 귀국을 물리치고 사탄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스린 대로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왕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마음속에 있던 다른 주인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모든 잘못된 가치들, 생각, 질서, 내가 잘못 추구하던 삶, 꿈, 목표, 삶의 모든 자세,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찬양하고 눈물 흘려놓고 돌아서자마자 또 사탄이 왕이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또 돌아가면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들 오늘 주님으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회개하여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이 말하는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탄생기사도 다르게 썼잖아요. 그분은 높은 보좌가 아니라 낮은 말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찾아온 사람은 당시 기독권자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권자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의 칼부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도시 사람, 서울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촌떡이라고 불렸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가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발이 질질 끌리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세상 가치와는 너무 다르죠. 왕이신 예수님은 이기적인 인간들의 이 본능적인 욕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돈, 명예, 권력, 그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각자 자기 것만 누리려다가 온갖 거짓, 부정, 불법, 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사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야만 진짜 평화가 오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진짜 만족이 오고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그곳에 진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줄 알고, 혹시 아직도 양쪽에

마음을 두고 엉거주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에게로만 방향을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괴배당 밖에 있는 분은 아예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야 이미 다 회개했다고 생각되겠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선민인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세상 나라와 천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부추겨서요. 한마디로 자기만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더불어 살자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인간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잘 살고 싶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잘 살아야 돼. 각자 열심히 한 대로 살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요. 많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참 좋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는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노력한 대로 드리는 가치도 말하지만 내가 노력했는데 그 혜택을 다른 이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잘 살아? 그러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은 그렇게 해왔어요.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은 더 힘이 세어지고, 힘없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고 계속 말은 하면서 계속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일들을 세상 나라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지만 천국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존재가 달라져 버렸어요. 천국의 통치의 원리는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죠. 네가 잘 되게 해주겠다, 네가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같이 잘 살자, 그리고 나누자, 우리가 희생하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회개하면 괜히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근데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같이 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요, 흑암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표가 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왜 되는 게 없지? 예수 믿었는데 왜 되는 게 없지? 이 말이 뭐가 틀리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나?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그거는. 왜? 예수 믿은 게 제일 잘 된 건데 예수 믿는데 왜 되는 게 없단 말이,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 믿고 딴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지. 왜 예수 믿는데 뭐가 되고 싶은 게, 뭐가?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목적이 바뀌었는데, 얻고 싶은 결과물이 다른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믿고 나면 허망한 것 좋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원래 어땠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도 왜 그런 것 찾고 있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벗어

0: 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예전에 왕으로 모신 왕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찌들고 찌들은 우리 생각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의 죄를 알게 해주세요. 찌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막연히 예수 믿기 전에 기대하던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다 있고 좋은 집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불의가 자행되고 있으면요 속 터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기보다 자꾸 먹고 마시는 것이 자꾸 우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의 통치가 임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단의 질서, 사단의 권세에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한번 왕이 되면 끝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이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면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결국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사단의 권세가 계속 공격할 때도 내 왕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께 충성한다. 왕 대신 주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격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나라를 온전히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 속에서부터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물어봐야 되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제 왕을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에게 충성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왕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사모함이 계속 가득해서 이 땅의 모든 피곤함과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는 여유롭고 문제없는 마음껏 즐기는 그런 정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삶의 편안과 혜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결국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만을 탐하는 마음은 공허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영적 빈곤에 가두게 됩니다. 참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며 그분 없이 얻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첫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필립의 찬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크로스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부를 누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기에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할수록 영적의 빈곤함으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마라나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승환이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상에 즐거움을 쫓고 계시는 삶이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가정에서부터 참된 연합을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레의 예수나를 오라 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조찬미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의 찬송 그리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

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완전의 계단의 저자인 월터 힐턴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런 종류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읽을 때는 함부로 읽거나 억지로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힐턴은 조언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없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즉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깊은 안식을 주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얼마든지

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현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와 인생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복잡한 사건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고난은 알지 몰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바르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며 다른 길을 택함으로 고난을 모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거기서 분명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넘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확고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그 절망의 삼중고를 이기고 대래 세상의 빛과 희망과 용기를 주던 위인이 됐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요. 헬렌 켈러는 피눈물 어린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저없는 대답은 오늘을 있게 한 사랑의 빚에 대한 감사이자 강조였는데요. 제 스승인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앤 선생님은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라고요. 앤은 세상에 버림받고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노 간호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앤은 하나님과 그 노 간호사에게 진 사랑의 빚으로 헬렌 켈러를 만나 그를 빛으로 인도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라넬 해리스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 Unbelievable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크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 저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준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오늘은 니콜 로드먼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BJ 토머스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Home Where I Bel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패션 시리즈 음반 Sacred Revolution 중에서 새롭게 편곡한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Integrating Music의 연주 음반 가운데 J. Daniel Smith의 편곡가

찬송가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패션 시리즈 음반 중에서 새롭게 편곡한 나의 생명들이니 Take My Life 그리고 이어서 인테그리티 뮤직의 연주음반 가운데 제이 데니얼 스미스의 편곡과 연주로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데 실상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 3집 앨범 중에서 믿음의 모험 들려드렸어요. 5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흔들린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하나리니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4918번님의 찬송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Burning Praise.
1: 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린이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방송 듣던 시간대가 2주 동안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0473님.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귀가 쫑긋하네요. 피디님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0473님. 2주 동안 매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황도 전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6089님, 늦은 시간도 수고하고 계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하은이, 내일 수학여행 부산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걱정은 되지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참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또 현장학습도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쉽기도 하고 참 속도 상하고요. 근데 부산으로 가는 수학여행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2박 3일 오며 가는 길,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자매, 주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추억 만들고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평안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는 일 순조롭게 허락하소서. 4711번님의 사연도 도착했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송가 한 곡 준비했는데요. Keith와 Christine Getty가 함께 부른 Abide With Me 이어집니다.

Abide with me. Keith와 Kristen Getty의 찬양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송축하라, 이 길 쓰게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Kennelly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세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브루의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량 학생들을 위한 돈

남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린 선생님은 소중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사주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대단하신 에린 구루엘 선생님이세요. 사비를 털어서 좋은 명강사도 모셔주고 여행도 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로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곽현정의 나의 사랑하는 책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현화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0: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1, 2, 3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절 한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에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0: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좋아요.
1: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1: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1: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2: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4: 맞아요.
2: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1: 돌려 말하고
2: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장점이네요.
2: 완전.
3: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1: 네.
3: 한국에 왔을 때
2: 네.
3: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1: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니까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2: 그러네. 보완이 네.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5: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5: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5: 맞아요.
1: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5: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세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2: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1: 예.
3: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2: 맞아요.
3: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 네.
3: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사랑을 나눌 줄 알고
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0: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 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0: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 맞아요.
0: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네. 느낄 수 있겠군요. 네.
0: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2: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2: 맞아요.
1: 굉장히 맞아.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2: 네.
1: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2: 네.
1: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2: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0: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1: 그치.
0: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1: 맞아요.
0: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1: 그럼요. 네.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1: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1: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랄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1: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2: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1: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2: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써.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1: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글씨 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이 반동이 되는 거.
2: 반동이 되는 거.
3: 반동도 막 써야 되고.
1: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1: 네.
2: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맞아요.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1: 맞아요.
2: 그리고 진짜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0: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0: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1: 철수
2: 사랑입니다.
3: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을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관광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평균 8일 이상 머물 약 35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관람과 함께 명동과 용산,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 밥솥 사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 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의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0: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의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데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 하면

0: 좋지요. 우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기 반에서 밑등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가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서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그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다윗성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 가늠하였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드릴 수 있는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다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로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0: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해야 하는 날이 여러 날이라 부담도 많이 되지요. 또 선물은 무엇을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요. 선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저는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벌써 30년 전 1991년의 일이네요. 신안군 안태면에서 선목회를 할 때입니다. 결혼해서 바로 목회지에 가서 첫 아이를 가졌고요. 또 산딸이 되어서 그 아이를 낳아서 몸조리를 조금 하고 목회지로 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기를 보러 오시고 또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죠. 계속되는 축하객들로 인해서 조금은 피곤해졌을 무렵 한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 가난하게 사시던 그 집사님은 아주 가냘픈 몸에 잔뜩 구부러진 등, 흰 백발머리를 쪽지어서 얹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셨던 분이셨지요. 상당한 길을 걸어오신 집사님은 저에게 고생이 많았다면서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만류하는 저의 손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세 장을 꼭 쥐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집사님의 형편을 잘 알기에 그 선물은 저의 마음을 적시고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진즉 고인이 되셨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린 사모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교회를 어찌 사랑해야 되는지 답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심이 담긴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형식, 또 예의, 절차 등을 중요시 여겨서 기념일이나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법으로 선물의 금액을 정해놓았을 정도이지요. 마음이 담긴 진정한 의미의 선물보다는 형식적이거나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선물도 많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하는 수 없이 하는 선물은 과연 상대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선물을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 모두 진심을 담아 드리고 또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396장,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좋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을지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받은 것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선물을 받은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받는 길을 알려서 전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갈수록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베푸심을 보답하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주께서 주신 선물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나누고 함께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도 타다고 자다가도 깼어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의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섬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로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0: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뭐 오늘부터 채찍 걸고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관계였어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점수고 전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버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소리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종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를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떼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동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재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의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가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도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봄이지만요, 10시만 지나면은 햇빛이 쬐이면서 여름 날씨가 되죠. 그리고 꽃가루와 홀씨들이 제법 날아다니면서 눈앞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시 한복판에서도 꽃가루와 홀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눈병 날까 염려도 되고 알러지로 피부가 가려워지고 재채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살아있는 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꽃가루나 홀씨들을 날려야만 번식이 되는 그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5월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됩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0: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극단적 호무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고 여행하고 살인을 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카뮈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평론가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 쓴 소설이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주 멋지고 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객선이 목적지 없이 무한정 바다를 떠돌기만 한다면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여객선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낱 배가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네,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저희가 선교에 대한 마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농촌 선교, 그리고 도시 선교, 청년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 선교, 그리고 청년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거덕교회 조원종 목사입니다.
0: 네, 아, 네. 목사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원래는 제가 4월 말에 한 번 더 목사님을 뵀었어야 됐는데
1: 그쵸, 네.
0: 그때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한 달여 만에

0: 지금 뵙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지냈었고요. 네. 요즘에 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성 제자반 했어가지고 그 이모밥상 팀이 결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남성반을 하나 맡아서 제자반 하고 있는데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요. 네. 집사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특출나셔서 그 이제 큐티 하는데 뭐 지금도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이제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항상 올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규칙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저희 이제 아는 함께 제자반 하면서 이제 1권이 다 끝나가는데 한 분이 결단해 주셔갖고 본래는 이제 직장 내 그런 게 없었는데 한번 신호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최근에 본인 직장에 이제 수소문해서 크리스찬 한 뭐 교회를 어쨌든 좀 가고 있는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한 15분 정도를 알아내서 개인 메시지를 다 보내서 한번 우리 모여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들을 보면 참 가슴 뛰고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다음에 신우에 결성되면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너무 도전이 됩니다. 실은 저희가 도시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캠퍼스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거하는 뭐 회사, 직장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은 우리 또 이제 멋진 아버님 세대에서 이렇게 또 신우회를 만드시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게 확실한 무브먼트가 되어서 이제 부산 내 신우회가 없는 회사가 없겠죠.
1: 할렐루야.
0: 기대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이야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석희 한번 주인공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실은 이제 청년들의 포커싱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이 남성 제자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파워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아버님들의 파워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1: 아멘.
0: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오프닝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실은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승리 아침을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시는 마음으로 승리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목사님께서도 영적 전쟁 많이 치러보셨죠?
1: 영적 전쟁 뭐 날마다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뭐 이제 이 영적 전쟁 할 때 좀 많이 생각나는 거는 뭐 그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찬양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절연히 접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 바로 승리라네 이 오래된 찬양인데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좀 새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까지 가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잘 싸워 나가려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란 찬양 얼핏 가사를 잠깐 나눠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두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가사인가요?
1: 그 많고 많은 말 절연히 접어두고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걸 하는 게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는 이런 찬양이고요. 그 뭐 앞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그 이 뭐 말뿐만 아니라 더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런 찬양인데 저희 대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이제 결단들 자기 부인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도 우리 뭐 이 같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싸워 나가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0: 결국엔 주님만이

0: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또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승리의 하루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720번님께서 영적전쟁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승리를 붙잡으며 이겨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 아멘.
0: 또 3160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아주 특별한 아침 승리. 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님과 승리하길 원합니다. 야, 아멘.
0: 네, 도전이 됩니다. 네, 6844번님은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함께 네. 보내주셨어요. 이외에도 4527번님, 4641번님, 4592번님 이렇게 승리 함께 외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승리 외쳐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승리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몸풀기 퀴즈 한번 드리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1: 네, 이 도시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특히 베레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 도시인데요. 그 도시를 둘러보던 바울이 사람도 많고 문화도 풍성한 그 도시 안에서 한 가지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회당뿐 아니라 보통 바울은 어떤 이 도시에 가면 회당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과 문화의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0: 네, 과연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몸풀기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1: 에베소,
0: 2번
1: 아테네.
0: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조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자, 도시 이름을 맞춰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철학과 문화의 도시는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1번 에베소, 2번 아테네입니다. 자, 목사님 힌트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올림픽도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요.
0: 그렇죠. 실은 네. 올림픽의 기원이 이 도시.
1: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입니다. 수도.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둘 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레코 로만 사회는 사실은 거의 뭐 우상들로 가득했던 큰 도시들은 대부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수도이고 또 광장인 아고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번역이 좀 다르긴 해요.
0: 맞아요.
1: 네,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로 맞춰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도 가능하겠죠. 네, 굉장히 네. 지금도 관광지로서 유명한 도시고요. 그래서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제 기억에는 2004년 네네네. 올림픽을 이곳에서 하지 않았나.
1: 너무 직접적인데요. 네, 좋습니다.
0: 자, 1번 에베소, 2번 아테네입니다.
1: 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파르테논 신전.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제가 그 본래 사실은 이제 성지답사하면서 이스라엘, 네. 터키, 그리스를 갔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갔었는데 네. 이 도시입니다. 하여튼, 네, 네.
0: 어떠셨어요? 갔었을 때?
1: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규모도 크고.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구나, 또 말씀을 전했구나, 이런 곳들, 아고라나 이렇게 좀 가보면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그 마음. 우리 뭐 부산으로 따지면 이제 센텀시티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영화의 전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느낌. 그랬구나 이런 마음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철학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성경에는 지금 맞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도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에베소, 2번 아테네입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힌트로 드렸어요. 지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좀 다섯 분 남짓 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그동안 못 받으신 분들 아 저 서운해요. 저 번호 불려주시는 거 맞나요? 개별로 연락하시는 거 맞나요? 하시는 분들 오늘입니다. 오늘 기회를 잡으시고 화이팅!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나이트 50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오늘 구독교회 조원조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철학과 문화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변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가 어디인지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목사님 빠르게 정답 발표하고 저희 한번 문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2번 아테네입니다. 예.
0: 아테네입니다. 자, 5586번님께서요. 아름다운 이름처럼 믿음이 컸다면 좋은 도시인데 유유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테네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91번님은요. 언젠가 튀르키예 여행 때 가본 에페소를 생각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순례 열정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아테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목사님도 10년 전에 다녀오셨나요?
1: 신대원 생활할 때 네,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었고 그때 에베소도 갔었는데 에베소는 뭐 지금은 융성한 도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흔적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뭐 비행기랑 차랑 배로 이렇게 다녀도 만만한 거리가 아닌데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또 최선을 다해서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들을 충분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그런 것들 도시의 그런 향취도 느끼지만 곳곳에 정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갔을 때 그 잠깐 뭐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왔는데 좀 거기에 이제 들꽃 조금 뽑아가지고 제가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즐겁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바울의 이 도시를 향한 마음 실은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던 이 바울의 네.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쩌면은 이 아테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우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1: 네, 이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캠퍼스가 있고 그곳에 물론 학문과 여러 가지 배우는 훌륭하고 좋죠. 그러나 어쩌면 성공이라는 또는 돈이라는 뭐 기타 등등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가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각 캠퍼스, 부산의 곳곳에 세워진 캠퍼스 우리 청년 세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꼽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도대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합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이제 캠퍼스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 도시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멘. 마음에서 이 주제를 뽑았는데요. 저희가 이 종친의 아버지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이 전도대회를 다녀오시면서 46년간 종친회를 섬겨오신 아버지께서 하신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 전도대회의 생생한 후기 고백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대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네.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눠주신 우리 아버님의 고백 선포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2: 예, 저는 13대조 할아버지 밑으로 약 570세대가 되는 사천 보성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종친회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네, 내일부터 당장
1: 할렐루야
0: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이렇게 46년간 종친회 회장을 섬겨 오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46년간의 그 삶을 내려놓고 당장 교회에 나가겠다 고백하셨던 이 아버지의 음성, 이 아버지께 주신 은혜가 이 곧 부산 이곳에 캠퍼스 곳곳에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실은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큰 전도 집회나 전도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고민이 있잖아요.
1: 네.
0: 이것들이 단순한 일에서 행사로 마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예, 행사로 끝나지 않은 복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뭐 사실은 다들 아는 답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가 되는 길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회심 이후에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할 때는 누군가 가르치고 섬기고 꾸준하게 그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회심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또 안디옥에서도 몇몇 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막 많은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내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가 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교회가 그래서 참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교회가 안 건강하면 있던 사람도 자꾸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귀한 기회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문화를 또 기독교 문화를 알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지역교회인 것 같고, 거기서 제자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중요한 것은 이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1: 네.
0: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큰 행사나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다수가 접했다면 이제 이 다수가 곳곳에는 지역교회에 흩어져서 교회에서 이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신 분들이 이제 영접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복음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이 이제 캠퍼스로 이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주제를 뽑았는데요. 앞서서 목사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목사님께서 느끼시기에 요즘 캠퍼스 어떤 분위기인 것 같나요?
1: 뭐 일반화 시킬 순 없는데 각각 과도 다르고 대학 캠퍼스별로 분위기도 좀 다르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 취업을 위한 그냥 단계 정도, 이렇게 뭔가 학문을 하고 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낭만이 좀 사라졌다 약간 느낌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훌륭하고 애쓰시는 게 보이는데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좀 낭만이 사라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연구실 또 맨날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허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몇몇 이단들이 캠퍼스에서 그 허한 마음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이제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속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0: 네, 낭만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얼핏 생각나는 게, 저도 좀 부끄럽지만
1: 네.
0: 대학을 졸업한 지가 이제 꽤 돼서
1: 그렇죠. 네, 네.

0: 조금 됐죠.
1: 네, 조금 됐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잔디밭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그쵸. 노래도 부르고 실은 뭐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졸업한 캠퍼스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활동이 금지가 됐거든요. 이제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이단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낭만이 사라졌다. 또 대학생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통로가 사라졌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0: 제가 비전 트립을 쭉 가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시간을 많이 뺄 수 있는 대학생들이 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직장인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정을 그렇게 들여서까지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들도 보면 저희 때 이제 뭐 좀 작은 단체들이 한 50명 많으면 한 3,400명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선교단체가 잘 없습니다. 각 캠퍼스별로. 그리고 심지어는 몇 학교 갔었는데 선교단체 총 합이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1: 그 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
0: 총합이.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때 예전에 생각하면 하나가 100명을 뭐 기본 넘는 선교단체들이 제법 한 네다섯 개 이상 됐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딱 교회 생활만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뭐 선교단체에서 뭐 훈련 받거나 이렇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상실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복음적인 분위기로 한번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복음적인 분위기로 역전이 필요한 캠퍼스, 요즘의 캠퍼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도시 선교의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캠퍼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지금 캠퍼스를 다시 주목해야 될까요?
0: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학교 불씨 운동이라고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제법 몇 년간 진행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인원들이 꽤 많이 캠퍼스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확 소속은 안 되지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떤 그 추억이나 또 신앙 경험이 있는 친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분위기를 또 좀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너무 좀 위축된 마음으로 전도하러 가거나 예전처럼 막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는데 다시금 또 그들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금 캠퍼스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이제 다시금 부흥의 씨앗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학교기도 불시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생겼잖아요.
0: 네,
1: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청년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그 불씨가 꺼지진 않았나 이 세상의 기준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캠퍼스가 어쩌면 취업 양성소가 된 것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불씨를 깨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이 부산 안에 있는 캠퍼스를 두고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방송가족분들 우리 또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이 캠퍼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멘.
1: 그래서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세요. 캠퍼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부산 안에 있는 모든 캠퍼스 대학을 대학의 이름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이 캠퍼스를 올려드리고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오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내가 이 부산 땅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중보자 결단 문자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속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52분 23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실은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이 찬양이 캠퍼스에 울려 퍼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이 부산 땅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캠퍼스 문자 받고 있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후에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이름을 이미지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틈틈이 이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 학교의 불씨, 복음의 불씨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 인 부산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서울의 성결 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성결대 또 백석대 서울 서울여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부경대에서 진행하게 되는 이 집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아이자이 61이 좀 정말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캠퍼스별로 좀 다시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힘쓰고 있는데 특별히 부경대 가운데 좀 더 그 부경대도 가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이단들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역전하고 다시금 이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메신저는 하준파파가 오셔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5월 28일 목요일인데요. 예, 그날 이제 저녁에 부경대 내에 있는 강당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0: 네, 5월 28일 몇 시에 시작되죠?
1: 네, 7시에 시작됩니다.
0: 네, 5월 28일 저녁 7시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 이 집회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또 이 집회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다시금 리바이브를 일으킵시다는 마음으로 전도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1: 네, 그래서 그 전날 저희가 수요일 날 뭐 낮에 전도를 하려고 전도 부스를 한 8개 정도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캠퍼스 근처,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공원 또 뭐 경성대학교 그래서 부경대 근처로 해서 이게 꼭 부경대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곳곳에 캠퍼스와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사실은 캠퍼스인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서 또 교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많은 지역교회에서도 이번에 전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0: 네, 그래요. 5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곧 있으면 청년 주일이에요. 이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집회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 인 부산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부경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캠퍼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중보자 신청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의 정리된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고 이 내용들 우리 청년들에게 꼭 보내주시고 교회 청년부에게도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이제 1분 30여 초 남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들과 교회들에게 목사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다시금 우리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0: 세대를 좀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세대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오늘 하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부산 땅에 있는 모든 대학 캠퍼스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각 캠퍼스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자로 중보자로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캠퍼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이름 이미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리바이브 나우 캠퍼스인 부산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0: 네, 짝꿍 조원종 목사였습니다.
1: 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0: 사랑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 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0: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2026년 어버이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우리가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소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작지만 그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그 깊고 그 넓은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희생, 그 헌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그 사랑. 이것이 없으면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 단추로 바울은 순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제시하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순종,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단순히 뭐 인륜을 이야기하고 뭐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효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자 훈련 때 하게 됐는데 한 분이 엄청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 부모님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그런 분이에요.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아주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가치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그래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좀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모든 부분에서 흠결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부모가 돼서도 얼마든지 부모도 연약하다. 때로는 부모도 편애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어떤 감정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씻겨내지 못할 어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썼던 대교리 문답 장년 교육을 위한 어떤 그 교과서 책인데요. 거기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이다.
1: 그래요. 그분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0: 그분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도 아니에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권위자로 그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라고요. 뭐 나에게 순종하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순종하라고요.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예,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참 현대 어떤 가치와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어떤 자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격에 대해서 반응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훌륭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어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젊은 시절에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님 간섭이 싫었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집을 떠날 것이다. 대학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그래서 그 집을 떠나 부모님 말부터 할 수 있으면 멀리 떠나가지고 거기서 뭐 직장도 들어가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났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감사 노트 같은 어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낡은 기도 수첩을 발견하면서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그 기도 수첩에 보니까요. 페이지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에서 뭐 어떤 친구와 또 관계가 어려웠을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 중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네,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집을 떠났을 때 여러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 아들 때문에 기뻤던 일들, 아들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던 그 시절에 어머니의 눈물 자국 같은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 조금은 딱딱해진 그 변색된 부분도 발견하면서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린 것이 내가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현대 가치에서 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대들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따지려고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나름 합리적으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에 그 은혜의 물줄기에 나를 맞추는 겸손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리허설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잘 제대로 잡힐 때 그야말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주권에 반응하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공경이에요. 공경.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쉬운 성경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 순종이라는 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종은 어떤 면에서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행위와 관련된. 그런데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의 태도.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무겁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에서 가장 비중 있고 존귀한 분으로 부모님을 대접해야 한다. 이 카베드의 반대말이 저주하다는 말인데 저주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귀뚱으로 듣거나 혹은 그분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근거하는 불의의 시작,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효율성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가성비가 어떤, 가성비 갑이에요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성비가 좋다. 그런 어떤 사상 철학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 더 이상 일하지를 않아요. 일터에서 떠났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위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소위 가성비를 따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좀 이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짐으로 좀 여기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치는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그 존재하는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환갑을놈은 어느 장로님이 80세 노모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뭐 살고 손주도 있어요. 환갑이 넘었으니까 손주도 있고 그런데 80 넘으신 어머니가 늘 예, 유치원생이 하듯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차 조심하거라. 얘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밥 굶지 말고 밥 잘 먹어라. 예, 좋은 친구 사겨라. 장로님이 어머니 저도 이제 손주도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조금 귀찮게 약간 짜증도 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 문득 거울을 보면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흰 머리가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흰 머리 있는 나를 내가 어리광을 부를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가 있나 이 세상에 말이야. 내가 그렇게 뭘 하고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내 모든 것을 그저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 분이 누가 있나.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굉장히 귀찮게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뭐 대학을 다니고 또 나중에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도 얘야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뭐 그러면서 차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 우리 어머니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장로님처럼 저도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유, 엄마, 나도 이제 아들도, 아이도 있고 지금 뭐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어머니가 좋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누가 나에게 차 조심하라고. 누가 저에게 차 조심하라고 얘기하겠어.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고 누가 얘기해 주겠어. 누가 그렇게 그 큰 사랑으로.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 여러분 진짜 공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이 자신이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카베드. 그분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그분의 조언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저도 한 가지 뭐 자랑처럼

제가 그냥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35년쯤 됐거든요. 34년쯤. 3년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됐어요. 예, 50대 후반이던 저희 장모님이 이제 올해 우리 하기식 장로님하고 연세가 똑같습니다. 93세 은퇴 권사님이신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제가 했던 것은 뭐 어느 자리든지 어머니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은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5남매인데 예, 예, 제가 넷째 사위거든요. 정목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고기를 올려놨는데 이 고기가 타는데 예, 딸도 눈치 주고 뭐 저는 어떻게 눈치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여 하고 이제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예, 어머니에게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앞에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분이 가치 있는 분이고 존재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공경의 시작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경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 있어 우리 기억할 것은 공경이 부모 공경이 따라 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뭐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6계명부터가 실제로 예, 살인하지 말라 뭐 안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과의 계명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계명 그 중간에 딱 다리처럼 놓여진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출발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누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유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들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 어떻습니까?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할 거야. 이게 장수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오래 산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부모 공경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림돼가지고 이 축복의 어떤 영적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 효는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복의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어떤 그 방식은 마치 거울처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카베드 그분들의 일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무겁게 카베드 가치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 연세가 높으셨지만 예 어머니 예 아버지라고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 예. 결국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 아들이 하고 손주가 하고 이게 막 대물림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계속 이어져. 독일의 전래동화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 우리나라의 옛날에 어떤 이야기도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비슷한 얘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연세가 많이 높으셨어요. 연세가 많이 높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식탁에서 드시지 마시고 저쪽 구석에 좀 앉으셔 들으시라고. 그리고 자꾸 떨어뜨리고 깨지니까 나무 밥그릇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꿇어서 깨지지 않는 것으로 꽤 구석에 지금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자기에도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저 마당 한 구석에 뭘 만들고 있어요. 얼마 대견합니까? 예, 뭐 얼마나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한테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 그랬더니 예, 아빠 밥그릇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 아빠도 할아버지가 되면 예, 내가 나무 밥그릇으로 식사하도록 그렇게 내가 밥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 아닙니까?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부재는 결국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반대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자녀들은 아,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어른들을 저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아빠를 봐서 통해서 다 봤거든. 잘할 수밖에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잘 배운 그 가정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법을 배운 가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물림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고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받쳐줘.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모든 시스템 다 갖춰 다 해줬어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큰 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진짜 순간순간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분들과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죠. 부모가 공경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내가 그렇게 뭐 효자 아들도 아니었고 장모님 계신데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사위도 아니에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잘 못한 분이 계시기도 하고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좀 일부러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효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바라보면서, 예,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야말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믿을 만한 제자에게 이제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야. 어머니를 잘 부탁해. 그런 얘기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공적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아들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도리를 끝까지 다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효도의 출발이고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0: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조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넉넉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자산이 넉넉해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더 풍성히 받으면 주님께 받은 용서의 체험, 주님께 받은 사랑의 체험을 우리 경험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근본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안에 내려가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잘 지켜서 여러분 틀림없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금 부모 공경하느라고 너무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정말 애쓰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되겠구나. 저분 잘 되겠구나. 저 자녀들 잘 되겠구나. 목사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름답게 잘 섬겨서 축복받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어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까지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5월이 되면 부모님이 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그 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지고 있었는지를, 어느 날 문득 그 손을 다시 바라보면 그제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한번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순복음 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김영근 목사님 첫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환영해요.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름 지어줄 때 참 고심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는 예쁜 태명으로 부르다가 막상 평생 불릴 진짜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 딱 불렀을 때 그 뭉클함이 참 각별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가야라고 부를 때와 온전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느껴지는 책임감, 애정의 깊이는 확연히 다르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0: 그래서인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도 꼬마야 하고 부르면 내 이름 꼬마 아니라 지훈이에요 라고 똑똑하게 정정하곤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찬양사역자로 많이 알려진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아우르치를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길래 얘야 라고 불렀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Call me Jerry. 제리라고 좀 불러주세요.
0: 그렇군요.